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wow, look at this place. See? This is where important business deals should happen. The atmosphere is everything.
4: 아, 부장님, 여기 레스토랑 좋기는 좋은데 억수로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출장비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3: Oh, don't worry, no problem. I ordered everything within our budget. We've got this covered.
4: 일단 계산서 좀 달라 할게요. Excuse me, bill please.
5: Yes, madam. Wait a second, please.
3: Hey, no worries. Oh, you know what? I heard our client is really into K-culture. So, your role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day, okay? I'll focus on the business, and I'd like you to focus on introducing K-culture.
4: Oh, 부장님, 부담스럽게. 아, 뭐, 그러면 뭐, K-pop 좀 부르면 될까요? Sorry, sorry, sorry. 아, 이건 좀 너무 오래됐죠? 아, 그러면 아, 요거는 어떨까요? 가나 비가 나 비가 얼딘 비다 보이스. 이 정도면 될까요?
3: Oh, 박사원. Oh, wonderful. Good job. Okay.
5: Excuse me. Here's your bill for the table.
4: 계산서네요. 보자. 왜 이러 minute. 빌! Wrong! 그 money! No, not my money!
5: Pardon moi? You mean there's a mistake with the beer? Oh, not at all! You see, that your boss ordered, 10 bottles of our premium mineral water.
4: Premium요? 잠깐만! 부장님, 도대체 이 비싼 생수를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돈이 얼마고, 10, 100, 1000만, 10만 병, 부장님!
2: 오늘 배워볼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1: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2: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1: 계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 혹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Mistake는 실수, 오류의 의미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organizing committee to discuss the must-see highlights of this year's festival and how the event plans to grow into one of Busan's signature cultural celebrations moving forward. 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4회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조금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조직위원장과 함께 올해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떤 부산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해 나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넘어 다대포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해변 영화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부산, 바다 그리고 영화라는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부산 바다 축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청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콘텐츠 확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축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0: 네, 다대포의 바다와 노을 그리고 영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So he introduces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sharing that it has established itself beyond a simple movie screening event into a signature beach film festival where 다대포's scenic natural beauty harmonizes with cinema. He emphasizes that this year's focus is on reinforcing the festival's identity of Busan, the ocean, and cinema. While creating synergy and connection with the Busan Sea Festival, he adds that they aim to grow the event into a festival that discovers young filmmakers, expands local content, and promotes stayover tourism. Well, the opening ceremony falls on Gwangbokjeol, or Liberation Day, August 15th, and the opening film is called Hansan. There seems to be a special reason behind these choices, so tell us a bit about that.
2: 올해 개막식 행사가 8월 15일 광복절에 진행됩니다. 개막작도 영화 한산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대포 노을과 역사, 문화, 영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대포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외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악중 고토 끝에 다대포 전투에서 순진한 충절의 인물 윤흥신 장군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올해 개막작인 한산은 임진왜란의 명장 유수인 장군의 한산 대첩을 다룬 작품으로 광복절 저녁 바다를 배경으로 상영하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또한 영화 한산을 통해서 부산의 해양도시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함께 되새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0: 올해 개막식은 올해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y wanted to share a meaningful experience harmonizing 다대포's sunset with history, culture, and cinema. He highlights that 다대포 honors the spirit of General 윤흥신, who fought and died in battle during the Imjin War back in 1592 to block the invading Japanese forces. He emphasizes the immense symbolism of screening Hansan, a film depicting General Lee Sun-shin's historic victory in the Battle of Hansan Island against a backdrop of the sea on Liberation Day evening. Ultimately, he notes that screening Hansan serves to reflect together on Busan's identity as a maritime city and its shared historical memories. And what else makes this year's film festival so special? Could you introduce any key highlights or special programs that visitors shouldn't miss?
2: 그렇다면 올해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올해는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1: 영화 프로그램은 한국영화감독협회가 기획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고 부산축제 조직위원회의 협력에 다대포차와 관람객 편의시설을 부산바다축제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언론사 협업에 홍보를 강하는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락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름다운 다대포의 노을과 함께 역사, 문화, 영화가 어우러지는 올해 선세 영화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네, 올 여름 다대포를 찾을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focuses on significantly enhancing its operational expertise. He highlights that the Directors Guild of Korea took charge of movie programming to actually elevate the festival's artistic quality while collaborating with the Busan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llowed conveniences like the 다대포차 stall zone to run seamlessly in connection with the Busan Sea Festival to maximum synergy. He adds that cooperative networks were established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media partnership with representative local news organizations to boost promotion. Ultimately, he expects that blending 다대포 scenic sunsets with history, culture, and cinema will deliver a deeply memorable experience for both citizens and touris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o Geun-se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Now, last year, 214 short films were submitted to the competition, with 64 advancing to the finals. So how was this year's competition, and what was their reaction from filmmakers? 네, 지난해엔 단편 영화 공모전에 214편이 접수됐고, 그중 64편이 본선에 올라서 경쟁했는데요. 올해 공모전은 어땠을까요?
1: 예, 올해 공모전은 총 103편의 3편으로 작년보다는 시간 관계로 좀 수가 적었습니다만은 공모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았음에도 전국 청년 영화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2: 네.
1: 무엇보다도 출품작들의 순위 전반적으로 높아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다대포 선사 영화 축제가 이제는 청년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관객과 만나는 대표적인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103 entries were submitted for this year's competition, noting that despite a shorter submission period than last year, passion among young filmmakers nationwide remained remarkably strong. He highlights that the overall quality of the entries were actually exceptionally high, making selection of finalists quite challenging. And he finds it deeply meaningful that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is solidifying its role as a premier creative platform where emerging young directors can present their work and connect directly with audiences. Well, this year's festival also stands out for its non-competitive invitational section, Busan의 힘, or it's called The Power of Busan. So what led you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works of young filmmakers, and what kind of opportunities do you hope to create with Busan's young cinematic talent moving forward? 네, 올해는 비경쟁 초청 부문인 부산의 힘도 눈에 띄는데요. 특별히 청년 영화인들의 작품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과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영화 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창작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영화인들에게는 작품을 상영할 무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대포 선세 영화 축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감독들의 가능성을 시민들과 함께 발견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영화 생태계를 키워나가겠습니다.
2: 네, 예. 결국 영화의 미래는 새로운 창작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군요.
1: 예.
2: Alright, so he believes that the future of the film industry begins with providing opportunities to emerging creators, emphasizing that a stage to screen their work is what young filmmakers need most. He notes that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strives to be a platform where citizens can discover the potential potential of local young directors together. Moving forward, he commits to expanding the local film ecosystem by continuously collaborating

0: shooting with Busan's young cinematic artists. Now, great local festivals hold even greater meaning when built together by the people living in the region. So the Datepo Sunset Film Festival is also created alongside diverse citizens, including local residents, volunteers, university students, and cultural artists. So I do want to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좋은 지역 축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도 지역 주민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 주도형 축제라는 점입니다. 축제의 조직위원회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해 지역의 목소리를 축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문화예술인, 자원봉사자들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영화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의 자부심이자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축제 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다대포를 찾으면서 지역 음식점과 상권 유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대포만의 자연 환경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the defining feature of the Datepo Sunset Film Festival is its identity as a resident-driven event where local citizens take center stage. He notes that the organizing committee itself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 local leaders from various fields to ensure the community's voice shapes the festival. And he highlights that expanding volunteer participation among local university students this year brought fresh ideas and vibrant youth energy to the event. Moving forward, he pledges to nurture the festival into a citizen participatory celebration co-created by residents, artists, and volunteers, building local pride while growing into a flagship cultural event. Additionally, he points out that the influx of visitors boosts local businesses and fuels the regional economy, expressing his commitment to combining Tadepo's unique natural environment with cultural content to create a festival that citizens and tourists wish to revisi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o Geum-se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Tadepo Sunset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ll, moving forward, what aspects do you believe need further development for this festival to really showcase Tadepo's distinct identity even more clearly and grow into a competitive film festival? Also, what vision do you hold for the festival in the long run? 그럼 앞으로 이 축제가 다대포만의 색깔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화제로 성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할까요? 또 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제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1: 장기적으로는 공모, 제작, 촬영, 상영이 모두 다대포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작품이 실제 다대포와 사업을 배경으로 제작되고 완성된 작품이 다시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리티 영화 축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를 위해 축제 조직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인화도 검토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영화 공모를 확대해 미래 영화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영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객 모두가 매년 기다리는 영화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0: 네, 네. 앞으로 다대포에서 어떤 영화와 또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his long-term goal is to build a virtuous cycle where contest submission, production, filming, and screening all take place within 다대포. He expects that if outstanding works discovered through scenario competitions are filmed against the backdrop of 다대포 and 사하구,

0: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벌써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2: 다대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노을과 바다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은 물론 가족, 연인, 친구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가장 아름다운 영화관은 다대포 해변입니다. 부산 시민과 전국의 관광객 여러분께서 다대포에서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come and enjoy the beautiful sunsets, sea, and moving cinema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in 다대포. He emphasizes that they have prepared a welcoming festival suitable for all, whether movie lovers, families, couples, or friends. And lastly, highlights that the most beautiful movie theater this summer is 다대포 Beach. Hoping both Busan citizens and tourists from across the nation will create unforgettable summer memories in 다대포. Well,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다대포 해변에서 노을과 바다를 배경으로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2: 네, 저는 앞으로 우리 다대포에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친 영화 브로커. 2024년도에 이 영화가 칸느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가 주연상을 받으십니다.
0: 네.
2: 이 영화 촬영지가 바로 요 다대포입니다.
0: 네.
2: 거기에 이제 출연 배우가 강동원, 배두나 또 아이유도
0: 네.
2: 이런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또 가수 아이유가 그 주연 배우들 또 출연 배우들하고 찍은 사진이 알려져가지고 이 다대포가 검색 순위 해운대와 광안리를 앞선 그런 그 일이 있으십니다.
0: 네.
2: 뭐 그 이후에 우리 다대포 선생 영화제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우리 그 천혜의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이 다대포가 좀 소외된 점이 있었는데 이 브로커라 그다음에 다 바다 축제 또 선세 영화 축제를 인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브로커이기 때문에
0: 네.
2: 그 영화를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행사에 좋은 걸 초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이 영화 속도 실제 풍경이 겹쳐지는 되게 아주 특별한 장면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다대포, he mentioned the broker, the movie broker, which starred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and IU, gaining massive attention when 송강호 won Best Actor at a Cannes Film Festival. He notes that as 다대포's appearance in the film gained national recognition, interest in the 다대포 beach surged significantly. So in that spirit, he reflects that screening broker right at the actual 다대포 filming location would offer a deeply special experience where cinema and place actually become one. That would be wonderful inde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 Geum-sae here in their studio, chairman of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조 금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조직 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0: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하현상 with 심야영화.

0: Welcome back,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It i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Ji-suk is joining us from Fukuoka, Japan.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김지숙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지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it. So here is our first new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on a basic policy to reduce the food consumption tax. So what are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한

0: 기본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일본 자민당이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방침을 5일 임시강요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침에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성 급부를 실시해 사실상 0%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로써 일본 사회보장의 주요 재원인 소비세가 1989년 도입된 이래 37년 만에 첫 세율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상당히 역사적인 결정인데요. So Japan's Liberation Democratic Party decided at an extraordinary cabinet meeting on the 5th to cut the food consumption tax rate to 1% for 2 years starting next April, as reported by public broadcaster NHK. The policy also includes cash benefits equivalent to the 1% reduction for middle and low-income households, effectively bringing the rate to zero for those groups. This marks the first reduction in the consumption tax rate in 37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89, a tax that serves as a major funding source for Japan's social security system. Well, with reduced tax revenue expected, how will the government make up the shortfall? 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1: 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그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이나 조세 특별 조치 재검토, 세외 수입 확보 등 모든 재검토를 통해 확보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론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I see. So the government has stated it will not rely on deficit covering national bonds. Instead, it plans to secure funding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subsidies, special tax measures, and non-tax revenue sources, with the final approach to be determined during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for the next fiscal year. Well, will this consumption tax reduction affect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as well? 이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 해외 여행객들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1: 네, 식료품 소비세는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빵, 과일, 채소를 비롯해 배달 음식과 또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할 경우에도 적용돼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실질적인 가격 하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일본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o it likely will. So the food consumption tax applies to items sold at convenience stores and supermarkets, including bread, fruit, and vegetables, as well as takeout food and coffee to go from cafes. That means foreign tourists can also expect to see a real reduction in day-to-day food prices during their visit.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Japan's 2026 defense white paper has been released. So what are the key points? 다음 소식 볼게요. 2026년판 방위 백서가 최근 발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올해 방위 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새 방위 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고 5일 NHK가 보도했습니다.
0: I see. So the white paper was reported at a cabinet meeting on the 4th. The central emphasis is on strengthening Japan's defense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base to respond to what it calls new methods of warfare, particularly the use of AI and drones. On China, the white paper states that it is rapidly expanding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describing this as a serious concern for Japa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Well, how are local media outlets evaluating the 2026 defense white paper? 그럼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방위 백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 네, 아사히 신문은 8월 7일자 사설에서 올해 방위 백서는 방위력 강화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의 류큐 신보는 8일자 사설에서 국민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임시 피난시설 정비 지원 방침도 백서에 포함시켰는데요. 왜 자위대 기지가 있는 섬만을 대상으로 정비 지원을 하는가? 또 대피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민보호라는 표지판 뒤에서 다른 의도가 진행되고 있다면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0: I see. So the SIH News stated in an editorial on August 7th that it is concerning that this year's defense white paper puts forward the idea that strengthening defense capability contributes to the economy and public life. On the other hand, Okinawa's Ryukyu Shimpo actually stated in an editorial on the 8th that the support policy for maintenance of specific temporary evacuation facilities was also included in the white paper as part of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project, raising questions on why maintenance support is provided only to islands with self-defense forces bases, who the evacuees are, and that if another intention is proceeding behind the sign of protection of the public, it cannot be overlooked.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rafted a revision to its guidelines for foreign permanent residency that tightens the examination criteria. So, what does it include?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 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허가의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새 가이드라인에는 외국인의 영주허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으로 가구당 연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지, 그리고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NHK가 5일 보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NHK, on the 5th, the revised guidelines introduce more specific income requirements for permanent residency applications. The key criteria are whether a household's annual income exceeds the average for Japanese citizens and whether the applicant's projected future pension benefits are sufficient. These conditions add a layer of concrete financial scrutiny to the existing framework. Well, compared to the current standards, which specific areas have been strengthened? 현재 일본 영주권 심사 기준과 비교해서 어떤 항목이 강화됐나요?
1: 네, 현재의 심사 기준에는 행실이 선량할 것,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것,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경제적 자립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고려합니다.
0: 심사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지는 방향인데요. So the existing criteria includes requirements for food, a good conduct, and my apologies, financial self-sufficiency, and conformity with Japan's national interest. This revision makes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requirement significantly more concrete. It also adds consideration of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and a demonstrated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al systems as additional factors in the assessment.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Japan, Fukuoka. 일본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김지숙 통신원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Kim Ji-suk based in Fukuoka.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from Japan. And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Today we talked about Tadepo and the Sunset Film Festival as well. We have 고수님 messaging in saying, 월드와이드 팀다 같이 타데포 갑시다. 돗자리는 제가 준비할게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Yes, let's all go with a little mat and we can enjoy the sunset, the sea, and also some movies. And I'm sure there's good food as well. I love this idea. And listeners,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for today is by Blackpink with 마지막처럼.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Japan, Busan, your bo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ie.
2: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3: Okay.
2: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4: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 Time is running out.
3: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2: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3: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2: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wow, look at this place. See? This is where important business deals should happen. The atmosphere is everything.
2: 아, 부장님, 여기 레스토랑 좋기는 좋은데 억수로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출장비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3: Oh, don't worry. No problem. I ordered everything within our budget. We've got this covered.
2: 일단 계산서 좀 달라 할게요. Excuse me. Bill, please.
4: Yes, madam. Wait a second, please.

0: Please? Hey, no worries. Oh, you know what? I heard our client is really into K-culture. So, your role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day, okay? I'll focus on the business, and I'd like you to focus on introducing K-culture.
1: Oh, 부장님, 부담스럽게. 아, 뭐, 그러면, 뭐, K-pop 좀 부르면 될까요? Sorry, sorry, sorry. 아, 이건 좀 너무 오래됐죠? 아, 그러면, 아, 요거는 어떨까요? 가나 비가, 나 비가, 얼딘. 아, 아, 아, 비다, 아, 보이스. 이 정도면 될까요?
0: Oh, Park Sawon. Oh, wonderful. Good job. Okay. Excuse me. Here's your bill for the table.
1: 계산서네요. 보자. 왜 이러 미닛. 빌. Wrong. 그 money. No, not my money.
0: Pardon moi. You mean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Oh, not at all. You see that your boss ordered let's see. 10 bottles of our premium mineral water.
1: 프리미엄요? 잠깐만. 부장님, 도대체 이 비싼 생수를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돈이 얼마고 일시 100천만 10만 병. 부장님.
2: 오늘 배워볼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3: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2: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4: 계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 혹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Mistake는 실수, 오류의 의미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3: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BEFM 부산 영어 방송.
7: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E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4 o'clock.
10: Welcome to BFM News at 4. I'm Tian Kim. President Lee Jae-myung has called for measures to address public concerns over crime investigations and victims' rights. Speaking at a cabinet meeting, Lee said people are increasingly worried about whether crimes will be properly investigated and whether victims will receive justice. He instructed Acting National Police Chief Yoo Jae-sung to prepare measures to address these concerns. Lee also called for clearer guidelines on what constitutes a legitimate labor dispute under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Law. He sai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re different from clear legal standards. On suicide prevention, Lee stressed the need to help people burdened by unmanageable debt, saying debt that cannot be repaid should be settled to allow both debtors and society to make a fresh start. The government will expand effort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Hold your Snapseed.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a local band musician today.
1: 오늘은 부산의 로컬 밴드 미역수염의 정주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Hi, I'm Juhi from See With The Mustache.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who love our music. Thank you.
1: 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 미역수염의 곡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청취자분들께 네. 미역수염이 어떤 밴드인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2: 미역수염이라는 밴드를 또는 이런 장르를 처음 접하시거나 낯선 분들에게는 항상 저희 음악은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걸고 흘려 들어보내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볼륨을 최대한 키우고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또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앨범에 실린 곡들을 순서대로 좀 최대한 좋은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소리와 음악을 느끼면서 좀 감상해 보시는 시간을 한 번쯤은 좀 가져보셨으면 해요.
1: 네.
2: 네네. 저희가 뭐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면 뭐 2시간 남짓 스크린을 보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1: 네네.
2: 저는 음악도 조금 그렇게 저희 음악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와, 집중해서 앨범을 네네. 꼼꼼히 들어.

0: 과한 요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너무 좋네요.
0: 왜냐하면 그러라고 만든 앨범이니까요.
1: 사실 그렇죠. 네, 흘려듣기보다. 네. 와, 정말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주인님은 네. 또 미역수염에서 베이스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또 말씀해주신 기타리스트 분과 같이 곡 작업을 하시거나 무대에 서실 때 네. 베이시스트로서 혹시 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또 단순히 베이시스트라는 이 포지션을 넘어서 밴드 안에서 주인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제가 어쨌든 맡고 있는 악기가 베이스다 보니까
1: 그쵸?
0: 뭐 베이시스트로서의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좀 쪼그라드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일단 저는 뭐 악기 연주자라기보다는 미역수염 안에서 내가 맡아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훈이가 기타와 뭐 그로울링과 믹스와 본인의 곡의 창작을 맡고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을 그냥 제가 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연주자로서의 사실 뭐 그런 기술이 좋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베이스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단순한 게 그냥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작을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밋밋한 것 같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계속 덧입히고 좋게 들리기 위한 억지스러운 것들을 갖다 붙이는데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 처음에 단순한 것이 좋다로 갈 때가 가장 많았어요.
1: 그래서 순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0: 네네, 좀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단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음악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단순함을 좀 최대한 의도적으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가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계속 내가 더 멋지게 보여지고 싶고 멋있는 걸 하고 싶고
1: 그쵸.
0: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1: 자꾸 화려하게.
0: 네.
1: 이제 미역수염은 또 활동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은 또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감하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0: 이거는 제가 작년이었나 팟캐스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1: 어떤 건가요?
0: 그래서 이렇게
1: 다시 말씀해 보실 수 있는
0: 언급을 또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백기를 겪고 딱 왔을 때 정말 놀란 거는 일단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1: 아.
0: 밴드를 좋아하고 향유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1: 아,
0: 근데
1: 네.
0: 그로 인해서 또 밴드의 또 양적인 증가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1: 아, 뭐 실제로 사실, 밴드가 네, 많아졌군요.
0: 네, 네, 네. 그래서 뭐가 뭔지는 사실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게 그냥 사실적으로 눈으로 드러난 가장 큰 차이였고요.
1: 네.
0: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양적인 증가가 꼭 독창적이거나 멋진 밴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뭐 인디라는 포맷이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으로 큰 대형 기획사에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나 어쨌든 그냥 양적으로 팬과 밴드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좋고 잘하는 팀들이 많아졌다.
1: 네. 네.
0: 그런데 뭐 최근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라요. 진짜 예술은 모호하고 다층적이며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 곳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운다라는 구절이 떠올라요. 제가 그렇다고 내가 막 예술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밴드, 특히나 인디밴드 씬은 더욱더 다양한 팀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 얼마 전에 부산 네. 이제 로컬 라이브 클럽이죠? 오방가르드에서 네. 할로젠이라는 밴드와 함께 공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1: 혹시 앞으로 꼭 함께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하는 뮤지션이라든지 네네. 한번 서보고 싶다는 무대 같은 게 있으실까요?
0: 아, 사실 저는 제가 정말 미역수염이라는 참 보잘것없고 그런 팀을 하면서 정말 큰 무대도 서는 경험도 겪고 해봤고
1: 네.
0: 그래서 아, 나는 꼭 이런 뭐 도전이라는 생각은 잘 없고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 꼭 음악가뿐만 아니라
1: 네.
0: 다양한 예술 분야에 창작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업의 형태라든지 그런 게 부산에서 좀 예술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0: 아니더라도.
1: 네. 그리고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네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네네.
1: 뮤지션 정주희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일단 이 질문을 딱 듣고 떠오른 말이 flow over라는 말인데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제

말을 그냥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 안에서 모든 게 이렇게 넘쳐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겉으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상태? 그 제어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같아요.

0: 그것이 나의 삶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흔들리지 않기를 좀 다짐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떤 압도적인 감정? 그런데 휘말리고 싶은 욕망에 좀 휘말리시지 않으신가요?
1: 사랑에 빠지고 싶고.
0: 아니 뭐 사랑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1: 그쵸. 네, 뭐 우울에 젖어 있고 예. 네.
0: 내면을 이렇게 통째로 좀 덮어버릴 만큼 깊이 있는 감정의 울림을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네. 평범하게 반복되는 어떤 일상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좀 다짐을 하는데 그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 음악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0: 그래서 제가 뭐 청자든 창작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형태가 음악인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와 네. 정말 감동적인 음악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시고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Busan Yeongeo Bangsong?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이 2028년 6월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3년 주기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3개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약 2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총회로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마이스와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The 4th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scheduled for June 2028, will be held in Busan. Held every 3 years, it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related issues, with around 20,000 participants expected,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193 UN memb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usan expects the conference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lobal maritime city and boost its MICE and tourism industry.
2: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산에서 에어컨 관련 화재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에어컨 관련 화재가 6건 발생했으며 일부 화재에서는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주변에 먼지나 가연물이 쌓이지 않게 하고 전선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에어컨 사용 전 안전점검을 당부했습니다.
3: As record-breaking heat continues, air conditioner-related fires have increased sharply in Busan. The 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recorded 6 air conditioner-related fires. Some of the fires forced dozens of residents to evacuate. Fire authorities urged residents to check their air conditioners before use, including making sure there is no dust or combustible material around outdoor units and checking for damaged wiring.
2: 부산시는 오는 10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과 라스칼라 오페라 공연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두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운영 방식 등을 다

0: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산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며 부산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 Busan plans to decide in October whether to move forward with the Busan branch of the Pompidou Center and a La Scala Opera performance. The city is reviewing the need for the two projects along with their budgets and operating plans. It said it will make a final decision after gathering opinions from experts and residents. The outcome of the review is expected to shape the direction of Busan's major cultural policies. Busan said it wi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a reasonable decision that citizens can support.
0: 최근 3년 반 사이 외국인의 국내 카드 결제액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의 외국인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 증가해 관광객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과 업종의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관광 소비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1: International tourist spending in Korea by card has increased nearly tenfold over the past 3.5 years. In Busan, foreign card spending rose by about 60%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showing a strong recovery in tourist spending. However, spending remains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and industries. Analysts say policy support is needed to spread international tourist spending more widely across the region.
0: 부산연구원이 초고령화에 따른 부산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의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25.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 실버케어 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인공지능과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의료, 돌봄, 주거, 관광 등과 연계해 부산형 실버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has proposed strategies to address the city'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elderly residents in Busan stood at 25.3% last year,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 local senior care industry generated more than 8 trillion won in revenue as of 2023. The institute proposed building a Busan-specific senior care industry ecosystem by linking AI, robotics, and digital healthcare technologies with healthcare, caregiving, housing, and tourism.
0: 부산의 열대야가 23일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 동안 이어졌던 열대야가 지난 밤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산 지역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모레인 목요일 오후부터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Busan's tropical nights have ended after 23 days. Tropical nights continued for 22 days from July 19th, but did not occur last night. Heat wave and tropical night advisories for the Busan area have also been lifted.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orecasts 10 to 40 millimeters of rain from Thursday afternoon. After the rain, high humidity is expected to bring another spell of hot and muggy weather.
0: 내일 아침 부산지방 최저기온,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1: Tomorrow's forecast calls for a low of 22 degrees and a high of 31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5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n Kim.
0: 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0: right?
1: Yeah, 네. overeat.
0: 네, overeat. 영어로 overeat라고 합니다. 과식이. So, not only buffets, but like on a daily basis. Let's say when you're stressed. Yeah. Stress 받으면 여러분 과식 많이 하잖아요. So I tend to overeat when I'm stressed.
1: Yes.
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Or 좀 너무 많이 먹으면 stuff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Like stuffed 하면 되게 turkey stuff 하는 것처럼.
0: 맞아. Stuffing 할 때 그 stuff. Stuff은 이 물건 그 stuff 말고요. If you stuff something.
1: 배 터지게.
0: 그렇죠. Like. 뭐를 이렇게 꽉꽉 채우는 느낌입니다.
1: Yeah.
0: 이 단어 stuff가. So I stuff myself at a buffet.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te and left no crumbs.
1: Yes.
0: 근데 이 표현은요, 진짜 먹을 때 하는 표현도 되긴 되는데, 근데 너무 뭐를 완벽하게 했을 때. 때.
1: Yeah.
0: Right? If you did something like perfectly, there was like no mistakes. Like Asia, oh, today's show, you ate and left no crumbs.
1: Oh, thank you.
0: 네, 일단 예를 들어, for example. 네, 이런 칭찬은 자주 하죠, 여러분.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Yes.
0: All right, welcome to the Tuesday program. We have lots of segments waiting for you.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on with Asia. Mm-hmm. And of course,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시면 그 prize 곁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051-744-6601. 입니다. 6601. So, around 6:45, 한 6시 45분쯤. 네, 노래 나갈 때, 그때. 전화를 부탁할 건데요. 그때 전화하면 돼요. 지금 전화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전화 받아서 막 혼낼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전화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네. 도대체 어디를 줌인 하신 거죠?
1: 안 보여주세요.
2: 네. 아이고, 중요하죠.
0: 영어는 기세다. 네. 이걸로 시작하고 이제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2: 너무 important message라서.
0: 네네네. 네.
2: 일단 얼른 하세요.
0: 안 비추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2: 네.
0: 줌아웃으로. 네네. 자, 이제 어제 이어서
2: 오히려 좋아요 라고 문자 왔습니다.
0: 자, 이제 날씨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이어서 It's been a series of wonderfully cool days. 정말 시원했습니다. 근데 Tomorrow is expected to be even cooler. 아, 더 시원하겠는데요. The low will be 22 degrees tomorrow, 2 degrees low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remain the same at 32 degrees. 그래서 오전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면서 체감 온도가 한층 더 시원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부니까 더위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1: We should like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0: 네네네.
1: 댓글 너구리님께서 오늘 가르마가 고길동이라서 고길동이 뭐지해서 검색해 봤는데 이거네요.
0: 아
2: 우리 둘리 아빠.
1: 맞네, 똑같아요.
2: 근데 이거 에이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1: 아, 안경 끼신 모습 없나?
2: 너무 네. 똑같은데.
0: 저분 너무 뾰족한데요?
2: 똑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고길동 느낌으로 또 계속 가자면 So today's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Put your mind at ease. 이게 마음을 놓다, 걱정을 덜다란 뜻인데 With cool breezes blowing, you can put your mind at ease about the heat tomorrow.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니 내일은 더위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2: 네, 너무 좋아요. 네,
0: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1: 잘하신다. 네.
2: 잘합니다.
1: Yes.
2: 네. 우리 날씨 요정 잘해요. 이런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닥터 선생님이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소신 발언. 날료보다 아침 방송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0: 뭐가요?
2: Kate?
1: Cat?
2: Kate?
1: Cat?
2: 아니 일부러 알아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Cat의 Traffic and Weather가 점점점 여기까지라고 말해요. 네, 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열심히 할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 아, 세게 나와야 되죠.
0: 아, 네네네네.
2: 알겠습니다.
1: 아, 왜 진리님께서 오늘 가르마 어울린다고. Hey, at least you got one good comment.
0: 혹시 여기서 당첨자 발표도 되나요? 갑자기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네.
2: 이북

0: 기다리세요. 2부까지 기다리세요. 자, 날씨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바이.
2: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3: 생각이
1: That's what you think.
4: 그건 네 생각이고.
3: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1: 여러분,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4: 그건 네 생각이고.
1: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4: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But real quick, we do want to get to a message. 우리 유저님 메시지가 왔는데요.
4: 네.
1: 이게 날씨 요정 있었을 때 읽었어야 됐는데, 근데 저 전망대는 맨날 소개하고 대체 언제 입장권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크크 이거 화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유저님. 근데 뒤에 크크크 그냥 예의상, right? 일단 유저님, we do apologize. 일단 뒤에 날씨 요정 and 문자 요정, 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혼낼 거고요.
4: I thought you were gonna read the last comment. Do you wanna read it?
1: 뭐 있어요?
4: 진리님께서 Do you want to read it?
1: 예의자가 읽어주세요. 저 잘 안 보이거든요.
4: Sure. It 네. says 민수님도 오늘 너무 잘생기고 멋져 보임.
1: 아이고,
4: it 하지? had to come from me, didn't it?
1: 어떻게 하지? 네.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그리고 입장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Right? 네. 걱정 마세요. Alright, let's get it.
4: Yes.
1: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4: Never get the timing right. 오늘은 여름 보양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1: 여기도 음식 나오네요. 주제.
4: Yes, so this coming Friday is 말복, the last of Korea's three hottest days of summer. Have you had any summer foods to keep you energized?
1: You know, when it comes to like summer comfort foods, like it's changing these days, right?
4: Mm-hmm.
1: Before, 무조건 그냥 치킨이다. It always had to be chicken.
4: Yes.
1: And like, especially like the older generation, it always had to be some form of chicken in like a 탕 or a soup.
4: Yes.
1: So 뭐 삼계탕이든지 or 그 닭곰탕? Have you tried that?
4: 닭곰탕? No,
1: it's like that in that 곰탕 broth but
4: oh,
1: with
4: cool.
1: chicken instead of beef, right?
4: Mm-hmm.
1: But these days, people are looking for something that's, you know, healthy, high in protein and not too heavy. Convenience is also a big factor when it comes to choosing summer foods.
4: Yeah.
1: So instead of spending hours making samgyetang at home, I tried it once. It does take hours.
4: Oh, really?
1: 진짜. 우리 점심 삼계탕 먹을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요. Like we ate it for like a late night snack.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4: Wow.
1: So these days you could just order it, right? Or buy a ready-made version at supermarkets.
4: Yeah, and I think people are also more interested in lighter options these days. Things like seafood, tofu, mushrooms, or even cold dishes. And what food gives you that extra boost of energy? 어떤 음식을 먹으면 특히 힘이 나는 것 같나요?

0: 있잖아요. Mm-hmm. 네. And of course, we do have our cooldown options. 뭐 냉면, 밀면, these are all summertime food options. 근데 mm-hmm. 궁금합니다. Is this maybe a practice we see in other countries?
1: Oh, so in other countries, people focus more on cooling down and staying hydrated. Mm-hmm. Think of things like cold soups, yogurt-based dishes, fresh fruit, and salads. Well, I mean, even ice cream.
0: Mm-hmm.
1: Spain has gazpacho.
0: Gazpacho.
1: Thank
0: gazpacho.
1: You.
0: Gazpacho.
1: Thank you.
0: 네.
1: And salmorejo.
0: 전 이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1: For example, it's a cold tomato soup.
0: 네.
1: So it sounds pretty perfect for a hot summer day.
0: 맛있어요.
1: 스페인은 일단 음식이 시원해야 합니다.
0: 맞아요. In India, people also turn to something cool and easy to digest in the summer. So one option is curd rice. So what curd rice is, it's basically rice mixed in with yogurt.
1: Interesting.
0: 네, 맛있어요.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1: Oh.
0: It's cool, it's simple, and very refreshing on a hot summer's day. 인도에서는요, 밥에 요구르트를 섞는 curd rice가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1: That's cool. But like, these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re light, refreshing, and easy on the stomach. Just the kind of food you want when it's hot outside.
0: 맞습니다. 자, going back to 우리 장어구이. 지금 오늘 토픽이잖아요. 그럼 꼬리에 맛이 영양가 다 있다. Okay? So the tail soaks up all the flavor. Soaks up all the nutrition. Soaks up. 흡수하다, soak up이잖아요.
1: Yes.
0: 그래서 the tail soaks up all the nutrition. 네, 꼬리가 뭐 영양, 맛을 다 흡수하다. 네. Or 저기 몸통은 왜냐면 여기 뭐지 그 우리 챗 너튜브 챗 보니까 우리 부스타분은 사실 장어구이는 양념 맛으로 먹어요라고 하잖아요. Because it's marinated well.
1: Yes.
0: 네. 이 재워둔 고기나 이 나물류를 양념에 재워두면 이 속까지 완벽하게 맞춰지잖아요.
1: Yes.
0: 그 양념이. So it's marinated well.
1: Yeah, like even like marinated beef. You could say that too.
0: 갈비.
1: Yes.
0: 불고기. 네. 우리 순종하오님이 soaks up. 맞습니다. You got the spelling correct too, right? So the we all think, Koreans think, the tail portion of the eel soaks up all the nutrition, right? But as we said, even though we scientifically proved to you that the nutrition is all throughout the eel, Koreans are going to Korean.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If we missed your message, don't worry. 문자 요청이 2부에서 챙길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Thank you so much. That was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0: 맞아요, Asia. Moving on. 오늘의 EPQ time.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ree very simple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ree, all three correct, you get all three prizes. 커피 쿠폰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you get a chicken coupon.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께 연결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전화번호는 051-744-6601.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1: Yes.
0: 지금 전화 주세요. 저번에 While we wait for your call, 클론이 부릅니다. 공다리

0: That was actually pretty similar, I'd say.
1: 가사를 몰라서. 아, 가사만 알았으면 또 노래방 타임 할 건데. 자, 오늘의 EPQ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Hello, hello.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민수와 문자 요정이 전화 연결하고 싶은 청취자 2위, 올스타 극 트로이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닥터 수입니다.
1: 아! 닥터 수님, 반갑습니다. 네. 아, 뭐, 목소리가 이렇게.
2: 막상 연결해야 되니까. 네. 조금. 긴장되네요.
1: 어, 그렇죠. 닥터 스님. 네, 우리 loyal listener. 네, 진짜 loyal listener top 5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닥터 스님. 예. 오, 드디어 EPQ에 도전하게 됐네요.
2: 네.
1: 닥터 스님, 아마 우리 닥터 스님이 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최대한 뭐지 힌트도 많이 주고 선물 원래 그냥 다 주거든요.
2: 예.
1: 근데 닥터 스님 그만큼 우리 거의 시작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영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생각하니까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닥터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2: 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loyal listener니까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건 없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닥터님, are you ready?
2: I'm ready.
1: All right, let's okay. get it. Question number one.
0: 1.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There, BDD, two books on the table.
1: 빈칸 채우기입니다.
0: A. There is two books on the table. B. There am two books on the table. C.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어떤 것 같나요?
2: 네, 정답은 C입니다.
1: 정답 C예요.
0: There are 네. many books on the table. Well, two books, sorry.
1: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닥터 수님, 시작부터 이럴 겁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어, 잠깐 왜 이렇게 뭐지? 어, 왜? 소리 왜 이래? 잠깐.
0: 어, 안 되네. 딘딘딘딘딘.
1: 어, 진짜. 이게 우리 C가 이 소리가 이상하다. 아. 어, 맞습니다. 닥터 스님. 어, 죄송해요. 오늘 자일로폰. 네,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근데 너무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are 복수형이잖아요.
0: two books이니까.
1: 네, two books이니까. 네, 복수형으로 are 잘 맞췄습니다. 자, 뭐 드리죠?
0: 커피.
1: 네. 커피 쿠폰 going your way, 닥터 스님. 자,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2: 아니요, 끝까지 가야죠. 아,
1: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0: Question number two.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문장 마저 complete 하세요.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asks, "What do you do?" What is the most natural answer? What do you do에 대한 대답이에요?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What do you do?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변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1: 자, what do you do? 이거 해석하면요. 우리 닥터스님, 네, 뭐 살기 위해 뭐를 합니까? 네, 돈 벌기 위해 뭐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거든요. 자, 초이스 세 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0: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2: B.
1: B. I'm a sales manager?
2: Yes.
0: Ding!
1: 맞습니다. 그쵸. What do you do?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니까 I'm a sales manager. 네, 매니저입니다. 그쵸. 저 점장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저희가 쏩니다.
0: Okay, next is 저희 인터뷰 할 거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1: 아, 맞아요. 빨리 해야 되네요.
0: We wanna talk to you, man.
1: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5만원 백화점 상품권 걸려있습니다. Are you ready?
2: I'm ready.
1: Let's get it. Okay.

0: Question number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대화를 듣고 고르세요.
2: Asia, I heard you met your favorite singer, Taylor Swift.
0: Yes! I was absolutely blown away. I almost cried. A. What does blown away mean?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2: Blown away. 뜻을 무엇일까요? 에이샤가 방금 테일러 스위프트를 만났어요. 기분
0: yes!
2: 어떨까요?
3: 보기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0: 네.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3: C?
2: C? 이 C하고 이렇게 물음표 끝에 있었는데 C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C입니까?
3: C.
2: C.
3: C입니다. 예.
2: 아, 나 이 자일로폰 너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자일로폰이 너무 작거든요. 좀 더 크게 치고 싶은데. 닥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You got all three questions correct. 선물 다 가져갑니다. 네. How do you feel?
3: 정말 처음에는 지금 아직도 많이 긴장되고 있고요. 기분은 네. 너무 찢어지게 네. 좋은데 네. 아직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2: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 저한테는 너무 어색하거든요.
0: Yes, 저희 조부장님께서 텍스트로 그냥 댓글로 민수 과감하게 놀리시는데 목소리는 엄청 나이스 하시네요. 라고.
2: 나이스 하긴 한데 이 긴장하는 모습도 내가 하는 이거 닥터수가 아닌데 네, 혹시 이거 대해서 뭐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도 텍스트로만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좋아요. I like it.
0: Yes, 네. but I'm speaking about blown away. 네. Blown away는 몸통이 날아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았다. 넋을 잃었다. 엄청 놀라다. 네. 라는 표현이었어요. So like Taylor Swift, 좋아하는 가수 만나서 행복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닥터 수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가 항상 뭐 소통하고 있는데 일단 방송으로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제가 항상 이 마무리 멘트 생각한 게 있거든요.
2: 그래요? 너무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 조용. 자 말하세요.
3: 되게 짧아요.
2: 그래도 하세요.
3: 문자 요정 보고 있나?
2: 문자 요정 보고 있나?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요정 뒤에 계시거든요. 네. 자, 닥터 수윤이 진짜 너무 그냥 매일같이 저희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We're yeah. always thankful for your loyalty to our program. 가끔 다른 방송 들어가는 거 보이긴 한데 네, 꾹꾹 참고 있거든요. 아시죠, 닥터 수윤님?
3: 네.
2: 근데 이 시간대 너무 저희 항상 서포트하고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man.
3: 네, 저도 항상 올스타 잉글리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어를 또 쉽게 배울 수 있고 해서 아직 뭐 실력이 뛰어나진 영어로 인터뷰할 정도로 뛰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이제 청취를 통해 가지고 영어를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멋지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닥터 수님. 우리 2부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3: 네, 알겠습니다.
2: 에이자도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Yes.
2: 네. Well, yeah.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0: Okay, bye.
2: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7:00
8: English with
9: 부산 아지매.
8: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9: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8: 오이소 보이소
9: 영어 하이소.
10: Oh wow, look at this place. See, this is where important business deals should happen. The atmosphere is everything.
9: 아 부장님, 여기 레스토랑 좋기는 좋은데 억수로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출장비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10: Oh, don't worry, no problem. I ordered everything within our budget. We've got this covered.
9: 일단 계산서 좀 달라 할게요. Excuse me, bill please.
10: Yes, madam. Wait a second, please. Hey, no worries. Oh, you know what? I heard our client is really into K-culture. So, your role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day, okay? I'll focus on the business, and I'd like you to focus on introducing K-culture.
9: Oh, 부장님, 부담스럽게. 아, 뭐 그러면 뭐 K-pop 좀 부르면 될까요? Sorry, sorry, sorry. 아, 이건 좀 너무 오래됐죠. 아, 그러면 아 요거는 어떨까요? 가나 비 가나 비 가얼딘 아비다 보이스. 이 정도면 될까요?
10: Oh, 박사원. Oh, wonderful. Good job. Okay.
11: Excuse me, here's your bill for the table.
9: 계산서네요. 보자. Wait a minute. Bill, wrong. 그 money. No, not my money.
11: Pardon moi? You mean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Oh, not at all. You see, that your boss ordered, let's see, 10 bottles of our premium mineral water.
9: Premium요? 잠깐만, 부장님 도대체 이 비싼 생수를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돈이 얼마고 일십 백천만 십만 병? 부장님!
1: Today, 배워볼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8: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2: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8: 계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 혹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Mistake는 실수, 오류의 의미로

0: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0: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ime for Ibitajun Small Talk. As always, we have Minju-sa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how are you?
1: I'm doing great. Good. How are you?
0: I'm doing good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gain. Yeah. 우리 닥터 수님, 1부에 우리 퀴즈 참여해가지고 선물 다 받아갔거든요. 아, 근데 역시 약속해서 2부에도 함께합니다. 아, 닥터 수님이 민주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도 보냈네요.
1: 축하드려요.
0: 네, congratulations to you once again. 아, 우리 그 오랜만에 상민님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상민님이 날씨 시원하네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일단 오늘 저희 집에 at our home we turned off our AC.
1: Really?
0: 네, 집 세 명 다 있었는데 me, my wife and my daughter 다 있었는데 에어컨을 끄고 창문 열었습니다. We ventilated our house. 진짜 몇 주 만에 we opened the windows, right? But cool air was coming in.
1: Yeah.
0: 네. I don't know how it is over where you are. 요즘 그래도 좀 덥죠?
1: 좀 더워요, 저는.
0: 네, 몇 층 사세요?
1: 높지는 않은데.
0: 네. But still, the higher you go, the hotter it is, right?
1: Yeah,
0: we live on the second floor, so like 시원한 건 지금 느끼는데 I know people that live on like the higher. 지금 우리 83층이잖아요, 저희 지금. 네, 스튜디오.
1: 63층 아니었어요? 63 빌딩이라고 하셨는데.
0: 아, 오늘은 5층이다. 그렇죠. 오늘은 5층입니다. 네, 오늘은 5층인데 다른 날에 막 83층 날에는 좀 덥습니다. Like, it's pretty hot when we're on the 83rd floor sometimes here in the studio. So, it's so hot these days. I mean, not so much today, but 좀 몇 주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1: So, I have a question, Minsu.
0: 네.
1: Isn't it so hot these days that you've been losing your appetite? 죄송해요. 날씨 너무 더워서.
0: 잠깐, 나 기분 나쁜데?
1: 입맛이 좀 없지 않아요?
0: That laugh? 설마, 네가? 라고 이렇게. 저도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I can't relate. 진짜. 아니, I feel like the more hotter it is, the more energy you lose to the sun and to sweating.
1: Yeah.
0: 그래서 더 먹어야 된다 알고 있는데 But I know what you mean. As people don't even have the energy to eat these days because it's so hot. 근데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1: 저도 공감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웃음이 났는데 I keep hearing people say it's so hot. I don't even feel like eating. 입맛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될 수 있죠. Right? 네. So, you know, when people sometimes like you're still hungry and sometimes you just don't know what you want. 뭐 먹을지 몰라서 귀찮아서 그냥 안 먹고 싶은 느낌도 날 수 있잖아요. Right?
1: You're hungry enough to eat, but just, you know, nothing really sounds good.
0: Yeah.
1: 뭘 먹어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0: 네. And to me, that's even actually worse, right? You open the refrigerator, you do have food, right? But you close it again. Because there's nothing good inside.
1: Right.
0: But still, you know, I still should eat something. And then you open it again, right? 너무 답답합니다. 냉장고에 가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하면서.

0: Exactly. Mm-hmm. 그래서 오늘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메뉴를 못 고를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 Oh, nice. 자, 그러면 오늘도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What's expression number one?
0: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딱히 당기는 게 없어.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When you say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it means you're not craving any particular food.
1: Yeah.
0: You're not saying you're full. You're just saying nothing sounds especially good right now. 그러니까 이 be in the mood for은 뭐뭐한 기분이다, 뭐뭐가 당기다라는 표현인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Can I be honest?
0: Yeah.
1: I hate this expression. I hate this expression.
0: Why?
1: You want to know why? I'm not pointing at, you know, a particular somebody, my wife. 네. But 이제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Uh-huh. Right? And really, I can eat anything. You know, 와이프 알고 돼. 알고 있어. So 와이프한테 물어봐. Like, 뭐 먹을까? Mm-hmm. Like,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And then she throws me out this. Mm-hmm.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그렇게 안 땡기는데. Mm-hmm.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Uh-huh. Like, what does that mean? Does she not want to eat? Or does she not care what she eats? Right?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 야, 아무거나도 아니에요. 왜냐면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그냥 뭐 땡기는 게 없어. Mm-hmm. 그래도 먹긴 먹어야 돼.
0: 맞아요.
1: Right? So it's tough. But particularly this expression, I'm not really in the mood. 뭐 예를 들면 오늘은 피자가 별로 안 땡겨. 뭐 그럼 뭐 피자 먹을래? Would you like pizza?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pizza. Mm-hmm. 뭐 매운 음식? I'm not in the mood for spicy food. 그럼 뭐 단 거? I'm not in the mood for dessert.
0: 와이프 저격이에요 오늘?
1: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와이프 영어로 이렇게 안 합니다. 저한테.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이렇게 쓸 수 있죠.
0: 맞습니다. And notice that be in the mood for isn't just for food. You can use it whether you feel like doing or don't feel like doing something. 그래서 이 be in the mood for은 음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I'm in the mood for a movie.
1: Yeah.
0: 나 영화가 좀 보고 싶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I'm not in the mood to study.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1: 네.
0: 언제 공부할 기분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And I'm in the mood for some coffee. 커피가 좀 당겨요.
1: All the time, right?
0: 그래서 음식, 활동, 기분까지 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1: 네. 이거 really를 특히 넣으면 뭐 딱히 뭐 별로라는 뉘앙스가 더 자연스럽게 이게 살아나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So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보다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이렇게 또 쓰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0: Exactly. So next time someone asks, what do you want to eat? Instead of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1: Don't say this. Don't use this. 쓰지 마. 아, 그래도 혹시 in that situation. 자,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Minsu,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먹고 싶어?
1: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뭐 딱히 당기는 게 없어요.
0: Really? You're usually hungry every 10 minutes. 정말 너 원래 10분마다 배고프잖아.
1: I mean, that is true. 맞긴 하긴 한데. 그거
0: so
1: 좀 그러네.
0: What's different today?
1: You know, I stopped for a little snack. 오는 길에 간식 좀 먹었어.
0: What kind of snack? 무슨 간식?
1: 아, 그냥 작은 거. You know, something light. Like a burger combo, 그리고 떡볶이 and a slice of cheesecake. 아, 그냥 뭐 그 정도. 아, 근데 좀 배부른데. 그래도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뭐 그 정도. 여러분 공감되죠?
0: 간식으로요?
1: 간식입니다. 밥은 안 먹었잖아요.
0: 그쵸.
1: Burger, 떡볶이, cheesecake. 밥은 아니라서 그냥 스낵입니다. 좋아요. So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은요. Nothing sounds good. 뭘 들어도 안 당겨. 딱 먹고 싶은 게 없어. When you say nothing sounds good, it means that none of the food options sound appealing to you. You're hungry, but nothing makes you think, yes, that's exactly what I want. 그러니까 뭐가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뭔가 이렇게 메뉴를 들어도 딱히 당기는 게 없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1: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0: 네, 여기서 sound good은 맛있게 들리다,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앞에 nothing 붙이니까.
0: Yeah. Nothing sounds good.
1: So pizza doesn't sound good, right? 혹시 뭐 이런 말 쓸 본 적 있어요?
0: 없어요, 저는.

0: 사실 피자 사운드 always 피자 good.
1: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피자. Or 뭐 sushi sounds goo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 그 일부에 buffet 에서 말했거든요. So sushi is actually one of the first things I go for when we go to a buffet. So sushi sound always sounds good to me. Or 오 그거 진짜 맛있겠다. That actually sounds really good. Or 뭐 먹기 싫을 때 nothing sounds good right no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And sound good isn't just for food.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That sounds like fun. 재밌겠는데?
1: 네?
0: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좋은 생각인데요. That sounds good to me. 전 좋습니다. 뭐 일상 회화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sounds good.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잖아요. 누군가 뭐 제안을 했을 때 뭐 좋아요. 오 좋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sounds goo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0: Exactly. So next time someone asks, what do you want to eat? Instead of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nothing sounds good right now.
1: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thing sounds good right now.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0: Minsu, what do you want to eat?
1: I don't know. Nothing sounds good.
0: Then let's just skip lunch.
1: 뭐라고? What?
0: I thought nothing sounded good.
1: I didn't say I didn't want to eat. Just give me ideas. Throw something out for me. What? Like sushi, pizza, 이런 거 좀 해봐야지. So, nothing sounds good. 두 번째 표현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표현.
0: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요.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네가 골라. 난 아무거나 괜찮아.
1: 너무 싫어.
0: When you say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네. You're letting the other person decide because you don't have a strong preference. 나는 선택을 못 하겠어. 네가 골라. 이런 표현인데 anything is fine 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I'm good with anything 이라는 표현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1: Nobody's ever good with anything, right? 네. But I'm good with anything. 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네가 골라, 난 아무거나 괜찮아. 뭐 you pick, right? I'm good with anything. Or 한식이면 뭐든 좋아. I'm good when it comes to 뭐 Korean food. Or 뭐 Italian도 좋아. I'm good with Italian. Or 둘 중 아무거나 괜찮아요. I'm good with either.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0: Exactly. And notice that I'm good with isn't just for food. You can use it whenever you're okay with different choices. 그러니까 I'm good with는 괜찮다, 상관없다, 좋다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면 I'm good with either seat. 뭐 어느 자리든 괜찮아요.
1: 네.
0: I'm good with any time. 시간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I'm good with your plan. 그 계획 좋네요.
1: 네.
0: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그 you pick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뭐 지극하면 뭐 네가 골라. 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네가 정해. 뭐 난 그냥 뭐 정하는 대로 따라갈게. 이런 느낌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0: 맞아요. 근데 be careful. If you say I'm good with anything 해놓고 막 서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별론데? 그것도 별론데?
1: 맞아요.
0: 이러면 진짜
1: I had pizza. Do you want pizza? I had pizza yesterday. But besides pizza, I'm good with anything. What about Italian? 파스타는 그때 안 땡기는데. But besides pasta, I'm good with anything else, right?
0: Yeah, so don't reject
1: what do you
0: every
1: want?
0: Yes.
1: Yeah, what do you want? 좋아요. 자, 그러면 I'm good with anything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Minsu, 많이 물어보네. 뭐 먹을까? What do you want to eat?
1: Minsu,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0: Okay, let's get pizza.
1: Not pizza.
0: Then sushi?
1: I had that last week.
0: Fried chicken?
1: 너무 heavy head, too greasy.
0: Burgers?
1: Same thing, too greasy.
0: Well, I thought you said you were good with anything.
1: 진짜 나를 너무 몰라. You know what? 생각해보니까 피자 괜찮을 것 같은데. 피자 너무 좋아. My idea, right? 내 아이디어였어. 네.
0: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어요.
1: 두둥이 한 대만이라고 하는데. 그 대 갖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대를 어디 대려고요? but real quick, to add to this, right? I'm good with anything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요, 혹시 I'm good with anything

0: 근데 그 뒤에 with anything 그냥 I'm good라고 하면요. 사실 I'm good with anything 좀 반대 느낌의 뭐를 거절할 때 I'm good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를 들어 oh, Minsu, do you want more pizza? 뭐 피자 더 먹을래요? I'm good. 저는 이제 딱 지금 괜찮으니까 제안하는 거를 이렇게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I'm good 이라고 또 표현하긴 해요.
1: 맞습니다.
0: 좋아요. But when it comes to food, 요즘 날씨 어제하고 오늘 좀 시원해졌는데 그래도 좀 더운 편입니다.
1: 맞습니다.
0: Right? So when you're not really up to eat something, these are some expressions you could use in your conversation.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1: 딱히 당기는 게 없어.
0: Nothing sounds good.
1: 뭘 봐도 안 당겨.
0: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1: 네가 골라. 난 아무거나 괜찮아.
0: 좋습니다. Minju Sam, what's on the dinner menu tonight?
1: I have no idea. 모르겠어요. Anything is good. I'm good with anything.
0: I'm good with anything 하다가 그건 말고. 그건 아니야. 그 말 없어.
1: 그렇게 되는 거죠.
0: So, Minju Sam,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thank you.
0: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Weird Al Yankovic. Eat it.

0: 뾰라우롱 길동이가 돌아왔습니다.
1: 네. 우시, 아, 길동. 길동 아저씨 아니에요?
0: 어, 길동 아저씨요?
2: 네.
0: 어, 항상 이제 어렸을 때 봤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어리게 남아 있죠. 네.
1: I
0: 보셨어요?

0: I think I left Korea uh-huh. when I was at the age to watch 둘리.
1: 둘리.
0: 그래서 노래는 기억하거든요.
1: 네네네.
0: 여기 버거.
1: 오.
0: 저기 버거. 막 이렇게 하는 노래 둘리 둘리.
1: 다 안 봤어요.
0: 딱 한 에피소드. 오. I remember one episode. 여러분 혹시
1: What was the scene?
0: 이 둘리 에피소드 기억하는지
1: 네네.
0: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네네.
0: It had 오징어s from space.
1: 오.
0: 네, it had like the squid.
1: Squid.
0: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오징어였던 거 기억나는데 이 에피소드 혹시 둘리 에피소드 있었습니까? 오. Let us know. Sharp 9050 pound 9050. You could also let us know on Katok or 너튜브 댓글.
1: 너튜브.
0: 네.
1: 아 꼴뚜기래요. 꼴뚜. 오징어가 아니고 네. 꼴뚜기라고 합니다.
0: What's 꼴뚜기?
1: 꼴뚜기를 뭐라고 하죠? 도와주세요.
0: 네. 네. 오징어 아니고 꼴뚜였어요?
1: 네. 꼴뚜기.
0: I remember it was some kind of squid.
1: 네. 근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0: 꼴뚜가요?
1: 아, 꼴뚜기. 꼴뚜가가 아니고요. 꼴뚜기. That's 꼴, the full name.
0: 꼴뚜기.
1: 네. 꼴뚜기.
0: 맞아요.
1: 네. 꼴
0: 꼴뚜기. 아, 꼴뚜기 is a kind of squid.
1: 아하. 맞아요.
0: 맞아요.
1: 네, 네, 네.
0: 우리 닥터 스님 기억나시죠? 이 에피소드 와. 부자님 기억나시죠?
1: 와 그
0: 이거 진짜 다섯 살 때 본 네 살 다섯 살인가 본 에피소드거든요.
1: 오 진짜요?
0: Right, I remember.
1: 아 둘리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0: 야,
1: 오 몰랐어요.
0: 둘리
1: 검정 고무신도 그럼 그때인가요?
0: 아 그 정도는 아닐 건데요. 아니에요? 아. 83년.
1: 와 오래됐다.
0: 1983, one year before I was born.
1: 네.
0: 둘리 first started.
1: 와우.
0: 와우 너무 영혼 없는 와우였다. 아 빨리 할 거 하세요. 아, okay, Please do your job.
1: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1등. 와 이번 주도 기대됩니다. 또 낙지연우님.
0: 아.
1: 와 2주 전에 우승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관왕을 지금 데뷔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낙지연우님, can I be honest? 저 오늘 진짜 1등 하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희한하게 우리 방송.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거 리프레쉬가 너무 늦게 들어와. 우리 여기서 방송하는데 여기서 제일 늦게 들어가.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how we do the show here 네. and I'm one of the like the last to enter.
1: 아, 네. 낙지연님 이제 그 팁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긴장을 해야 됩니다.
0: 어느 통신사십니까?
1: 그거
0: What
1: 정도
0: What provider do you use?
1: 그거 정도 알려 주세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2등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닥터 수님.
0: 오. Congratulations to Dr. Su once again.
1: 우리 닥터 수님이 마지막에 요정 듣고 있나? 볼륨 엄청 크게 키워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1: 네. 자 근데 저 우선은요.
0: 제가 이 성대모사만 할까요, 닥터 수님?
1: 네네.
0: 요정 듣고 있나? 아 너무 polite하게. 아 근데 닥터 수님 진짜 텍스트로는 네. 이분 좀 생캐 될 수 있는데 너무 polite하고 너무 나이스한 그런 느낌 났거든요.
1: 아 그래서 닥터 수님 진짜 저는 감동 먹었어요.
0: 샤우트 문자 요정까지 했네요.
1: 네, 반대로 샤우트 닥터 수님. 근데 이제 닥터 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건요. 나머지 분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유서님, 뭐 우리 그 둥피님. 또 어떤 분이시죠? 뭐 대전 전사님 굉장히 많습니다. 네.
0: 들어와. 진짜 I would love to talk to 네. our listeners. 네. 뭐 퀴즈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그냥 통화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1: 네.
0: 051-644 뭐였더라? 잠깐만.
1: 아 근데요. 중간에 또 중요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0: 네.
1: 우리 진리 님께서요. 잘생긴 두 분 샷의 꼴뚜기 얘기? 아. 그렇죠. 꼴뚜기 얘기를 했었으면 안 됐어요. 이거는 좀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타임 이즈 골드님께서요.
0: 네.
1: 진짜 닉네임 그대로 적군이다 발포하라. 시간이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이 댓글 자체가.
0: 네.
1: 네. 근데 뭐 틀린 말 없지 않나요?
0: 아니 근데 다시 죄송한데 여러분.
1: 네.
0: 644 아니고
1: 네.
0: 자 051-744-6601 여러분 저랑 통화하고 싶으면요. Or 요정. Or Asia 한영 북이 있을 때.
1: 네네.
0: Right? We would love to hear your voice. 전화해 주세요, 진짜.
1: 네. 그럼 마지막 문자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0: 네.
1: 둥피 님, 진리 님 얼마 받으셨나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승이.

0: Saison.
1: 자,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이 왔습니다. 요즘은요. 굉장히 교양 있게 지식 관련된 주제만 하고 있다 보니까요.
2: 네.
1: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걸 좋아하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 네.
1: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2: 오늘도 네. full 한 7minutes 정도 있습니다.
1: 오!
2: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2: 그래요?
1: 네.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잖아요.
2: Yes.
1: 이제는 추위를 대비해야 됩니다.
2: Wow, already?
1: 벌써.
2: We're not even done with August yet.
1: 네, 3 months ahead.
2: 근데 네. already a lot of like clothing companies, clothing brands mm-hmm. are putting out their fall winter collection.
1: 맞아요.
2: 네,
1: 근데 저는요.
2: FW 이제 팔기 시작했잖아요.
1: 근데 저는요. 한겨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겨울인데 주제가 뭐냐면 Why is there fur trim attached to the edge of parka hood?
2: 죄송한데 저 완전 full 7 minutes 있다 그러니까 두두님이 아 7분이나? 타임즈 골드님이 얼척 없네.
1: 아니, 저 진짜 타임이즈 골드님도 리스트에 등재되셨어요. 제일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 세 분 있으시거든요.
2: 네.
1: Time is gold 님, 유저 님, 동피 님. 꼭 연락 주세요. 네. 자, do you know why?
2: What was the question?
1: Why is there fur trim attached to the edge of parka hood?
2: So hood 그 모자잖아요.
1: 네.
2: 항상 거기 이게
1: edge에.
2: 그렇죠. 이게 뭐라고 털.
1: 그쵸. Fur.
2: Right?
1: 네. 이게 왜 있을까요?
2: 정답
1: 뭐죠?
2: Because these types of that style, right, with the fur lined on the hood of these types of jackets, it's the same style people in Arctic regions. So let's say like Eskimos, right?
1: Oh, okay, okay.
2: They have park lined hoods. I know why.
1: Uh-huh.
2: 특히 이제 그런 곳에는요,
1: 네네.
2: a lot of snow, especially sideways. No, 바람도 세고 하니까.
1: 그쵸.
2: The fur catches the snow.
1: 이게
2: 필터링이 역할되는
1: 네.
2: 그래서 얼굴에 다 안 가고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잡아줘요. It
1: 네.
2: catches the snow.
1: Catches the snow.
2: Yes.
1: 오늘 거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들인데 there's two critical thermodynamic reasons.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Arctic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2: 네.
1: 그분들의 know-how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In freezing high wind conditions, direct wind exposure instantly strips away skin moisture and core heat. 근데요, 이 후드의 그 테두리의 털이 있잖아요. 이게 강풍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요. Micro turbulence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2: Micro turbulence?
1: 얼굴에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여기 안에서 얼굴에 머무른다.
2: Okay.
1: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preventing frost formation and frostbite 라고 합니다. 두 번째
2: okay.
1: 이유가. So standard synthetic fabrics absorb that moisture forming solid ice crust that pressed against your skin and cause frostbite. 근데 반면 천연 털 또는 이제 고성능 인조 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분을 튕겨내어서 결빙을 막아주고 눈발이나 눈이나 얼굴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physically, 물리적으로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있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fur.
2: Yeah.
1: 도시 안에서는요. 큰 의미는 없어요.
2: 저도 사실 때요. 네네. I take off the fur line because you know you could you know you could 그 똑딱이 it off.
1: 네네네.
2: 똑딱이 it off. 이게 무슨 말이지? They have buttons that you know that attach
1: 네.
2: the fur line to the hood. So you could just take it off.
1: 근데
2: 제가 너무 입에 들어가서 빼요 네. 항상.
1: 근데 제가 너무 그 궁금했던 게요. Like you're from the US. 살다 오셨잖아요.
2: 네.
1: 근데 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항상 올 때 겨울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2: Yes.
1: 왜 이렇게 장비들이 좋아?
2: 뭐냐면 장비
1: 그 파카라던가
2: 네.
1: 패딩 있잖아요. 거의 북극 등산하시는 분들이 입는 장비를 입으니까 그렇게까지 왜 입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2: 그렇죠. You know, it could get, I guess the style here in Korea. 우리 왜냐면 우리
1: 네.
2: 한국은 이게 그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1: 장비 중요한
2: 장비발이잖아요, 저희. Right? So 뭐 딱 그냥 도시에 돌아다닌 사람인데
1: 네.
2: 누가 보면 이 히말라야 지금 올라갈 지금 준비가 돼 있어.
1: 그러니까요.
2: Right?
1: 그 간단한 등산도요. 장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2: 네.

0: 한 몇백만 원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1: 너무 죄송한데 네. 문재호님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설명했는데요. 네. 지금 너튜브 댓글로는요. 지금 빨리 마치려고 지금 난립니다. 네. 자, 좀 스크롤링 해야 돼요.
0: 네.
1: 네. 스크롤링 해야 됩니다.
0: 닥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

0: 근데 네, 얼마나 열심히 들었으면 별거 아닌 이걸 다 기억하는 나.
1: 어, fur 했었어요 제가? 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0: 저는 어제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1: 아, 다행입니다.
0: 네. 네. 네. 우유리 유저님이 Did you know 시간에 그냥 nonsense 퀴즈 하면 안 돼요.
1: 피디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요 다음에 그 주제를 예전처럼 되돌려 놔야 됩니다.
0: 네. 아, 민수가 옛날에 책으로 유머 책 보던 거 더 재밌을 때요.
1: 아, 우리
0: 이거 죄송한데 I do apologize to our 네. 문자 요정. 네,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1: 어, 이제 수위를요 네. 다시 좀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0: 좋습니다. 네.
1: 우리 유저님 은행나무의 효능이나 알려줘요. 어, 네. 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어, 유저님의 이 문자를 보고 확 알게 됐어요. 네, 네.
0: 네. 근데 네. 문자 요정 아시잖아요. You know, right? They do it out of love.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멘트. 네.
1: 아니에요.
0: 왜냐면 저도
1: 이건 알고 있습니다.
0: 저도 네. 똑같이 받아요. 왜냐면 캣에 아 민수 하지마 노래 하지마 뭐 뭐지 그 연기 하지마 기운 척 하지마. 네. 너무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어서 네네네. 네 하는 거거든요. 어. 부장님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 아 커트래요. 아,
1: 네. 그만하라고.
0: 네 그만하라고. 자 문제 요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바이.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조금새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조직위원장과 함께 올해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떤 부산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해 나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넘어 다대포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해변영화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부산, 바다 그리고 영화라는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부산 바다 축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청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콘텐츠 확산, 새로형 관광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축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0: 네, 다대포의 바다와 노을 그리고 영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So he introduces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sharing that it has established itself beyond a simple movie screening event into a signature beach film festival where 다대포's scenic natural beauty harmonizes with cinema. He emphasizes that this year's focus is on reinforcing the festival's identity of Busan, the ocean, and cinema. While creating synergy and connection with the Busan Sea Festival, he adds that they aim to grow the event into a festival that discovers young filmmakers, expands local content, and promotes stayover tourism. Well, the opening ceremony falls on Gwangbokjeol, or Liberation Day, August 15th, and the opening film is called Hansan. There seems to be a special reason behind these choices, so tell us a bit about that. 올해 개막식 행사가 8월 15일 광복절에 진행됩니다. 개막작도 영화 한산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대포 노을과 역사, 문화, 영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대포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외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악중 고토 끝에 다대포 전투에서 순진한 충절의 인물 윤흥신 장군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올해 개막작인 한산은 임진왜란의 명장 여수인 장군의 한산 대첩을 다룬 작품으로 광복절 저녁 바다를 배경으로 상영하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또한 영화 한산을 통해서 부산의 해양도시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함께 되새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0: 올해 개막식은 올해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y wanted to share a meaningful experience harmonizing 다대포's sunset with history, culture, and cinema. He highlights that 다대포 honors the spirit of General 윤흥신, who fought and died in battle during the Imjin War back in 1592 to block the invading Japanese forces. He emphasizes the immense symbolism of screening Hansan, a film depicting General Lee Sun-shin's historic victory in the Battle of Hansan Island against a backdrop of the sea on Liberation Day evening. Ultimately, he notes that screening Hansan serves to reflect together on Busan's identity as a maritime city and its shared historical memories. And what else makes this year's film festival so special? Could you introduce any key highlights or special programs that visitors shouldn't miss? 그렇다면 올해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는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1: 영화 프로그램은 한국영화감독협회가 기획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고 부산축제 조직위원회의 협력에 다대포차와 관람객 편의시설을 부산바다축제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언론사 협업에 홍보를 강하는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락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름다운 다대포의 노을과 함께 역사 문화 영화가 어우러지는 올해 선셋 영화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욱

0: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네, 올 여름 다대포를 찾을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focuses on significantly enhancing its operational expertise. He highlights that the Directors Guild of Korea took charge of movie programming to actually elevate the festival's artistic quality while collaborating with the Busan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llowed conveniences like the 다대포차 stalls zone to run seamlessly in connection with the Busan Sea Festival to maximum synergy. He adds that cooperative networks were established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media partnership with representative local news organizations to boost promotion. Ultimately, he expects that blending 다대포 scenic sunsets with history, culture, and cinema will deliver a deeply memorable experience for both citizens and touris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o Geun-se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Now, last year, 214 short films were submitted to the competition, with 64 advancing to the finals. So how was this year's competition, and what was the reaction from filmmakers? 네, 지난해엔 단편 영화 공모전에 214편이 접수됐고, 그중 64편이 본선에 올라서 경쟁했는데요. 올해 공모전은 어땠을까요?
0: 예, 올해 공모전은 총 103편으로 작년보다는 시간 관계로 좀 수가 적었습니다만은 공모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았음에도 전국 청년 영화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출품작들의 순위 전반적으로 높아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다대포 선사 영화 축제가 이제는 청년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관객과 만나는 대표적인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103 entries were submitted for this year's competition, noting that despite a shorter submission period than last year, passion among young filmmakers nationwide remained remarkably strong. He highlights that the overall quality of the entries were actually exceptionally high, making selection of finalists quite challenging. And he finds it deeply meaningful that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is solidifying its role as a premier creative platform where emerging young directors can present their work and connect directly with audiences. Well, this year's festival also stands out for its non-competitive invitational section, Busan의 힘, or it's called The Power of Busan. So what led you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works of young filmmakers, and what kind of opportunities do you hope to create with Busan's young cinematic talent moving forward? 네, 올해는 비경쟁 초청 부문인 부산의 힘도 눈에 띄는데요. 특별히 청년 영화인들의 작품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과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예, 영화 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창작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영화인들에게는 작품을 상영할 무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대포 선사 영화 축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감독들의 가능성을 시민들과 함께 발견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영화 생태계를 키워나가겠습니다.
1: 네, 네. 결국 영화의 미래는 새로운 창작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군요.
0: 네.
1: All right, so he believes that the future of the film industry begins with providing opportunities to emerging creators, emphasizing that a stage to screen their work is what young filmmakers need most. He notes that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strives to be a platform where citizens can discover the potential of local young directors together. Moving forward, he commits to expanding the local film ecosystem by continuously collaborating with Busan's young cinematic artists.
2: Now, great local festivals hold even greater meaning when built together by the people living in the region. So the Dadaepo Sunset Film Festival is also created alongside diverse citizens, including local residents, volunteers, university students,

0: Korean cultural artist. So I do want to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좋은 지역 축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도 지역 주민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 주도형 축제라는 점입니다. 축제 조직위원회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해 지역의 목소리를 축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문화예술인, 자원봉사자들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영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의 자부심이자 대표 문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축제 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다대포를 찾으면서 지역 음식점과 상권 이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대포만의 자연 환경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the defining feature of the Dadaepo Sunset Film Festival is its identity as a resident-driven event where local citizens take center stage. He notes that the organizing committee itself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 local leaders from various fields to ensure the community's voice shapes the festival. And he highlights that expanding volunteer participation among local university students this year brought fresh ideas and vibrant youth energy to the event. Moving forward, he pledges to nurture the festival into a citizen participatory celebration co-created by residents, artists, and volunteers, building local pride while growing into a flagship cultural event. Additionally, he points out that the influx of visitors boosts local businesses and fuels the regional economy, expressing his commitment to combining Dadaepo's unique natural environment with cultural content to create a festival that citizens and tourists wish to revisi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o Geum-jae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Dadaepo Sunset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ll, moving forward, what aspects do you believe need further development for this festival to really showcase Dadaepo's distinct identity even more clearly and grow into a competitive film festival? Also, what vision do you hold for the festival in the long run? 그럼 앞으로 이 축제가 다대포만의 색깔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화제로 성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할까요? 또 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제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1: 네. 장기적으로는 공모, 제작, 촬영, 상영이 모두 다대포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작품이 실제 다대포와 사업을 배경으로 제작되고 완성된 작품이 다시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리티 영화 축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를 위해 축제 조직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인화도 검토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영화 공모를 확대해 미래 영화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영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객의 모두가 매년 기다리는 영화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0: 네, 네. 앞으로 다대포에서 어떤 영화와 또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his long-term goal is to build a virtuous cycle where contest submission, production, filming, and screening all take place within 다대포. He expects that if outstanding works discovered through scenario competitions are filmed against the backdrop of 다대포 and 사하구 and then screened at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it will secure a unique competitive edge distinct from other film festivals. Also, he envisions growing the event into a flagship local film festival representing Busan. So to achieve this, he pledges to strengthen the committee's expertise and autonomy.

0: me while considering incorporation to establish a sustainable operational foundation. Also, he emphasizes expanding young filmmakers' competitions to nurture future cinematic talent and deliver diverse film and cultural programs to create a festival that both citizens and tourists look forward to every year.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벌써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2: 다대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노을과 바다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은 물론 가족, 연인, 친구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아름다운 영화관은 다대포 해변입니다. 부산 시민과 전국의 관광객 여러분께서 다대포에서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come and enjoy the beautiful sunsets, see moving cinema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in 다대포. He emphasizes that they have prepared a welcoming festival suitable for all, whether movie lovers, families, couples, or friends. And lastly, highlights that the most beautiful movie theater this summer is 다대포 Beach. Hoping both Busan citizens and tourists from across the nation will create unforgettable summer memories in 다대포. Well,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1: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다대포 해변에서 노을과 바다를 배경으로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2: 네, 저는 앞으로 우리 다대포에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친 영화 브로커. 예, 그 2024년도에 이 영화가 칸느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가 주연상을 받으십니다.
1: 네.
2: 이 영화 촬영지가 바로 요 다대포입니다.
1: 네.
2: 거기에 이제 출연 배우가 강동원, 배두나 또 아이유,
1: 아이유도, 네.
2: 이런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또 가수 아이유가 그 주연 배우들 또 출연 배우들하고 찍은 사진이 알려져가지고 이 다대포가 검색순위 해운대와 강화를 앞선 그런 그 일이 있으십니다.
1: 네.
2: 뭐 그 이후에 우리 다대포 선생 영화제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우리 그 천혜의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이 다대포가 좀 소외된 점이 있었는데 이 브로커라 그다음에 다 바다 축제 또 선세 영화 축제를 인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브로커이기 때문에
1: 네.
2: 그 영화를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행사에 정말 초청을 하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 영화 속도 실제 풍경이 겹쳐지는 되게 아주 네. 특별한 장면이 네. 경험이 네.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다대포 네. He mentioned the broker, the movie broker which starred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and IU gaining massive attention when 송강호 won best actor at a Cannes Film Festival. He notes that 다대포's appearance in the film gained national recognition. Interest in the 다대포 Beach surged significantly. So in that spirit, he reflects that screening broker right at the actual 다대포 filming location would offer a deeply special experience where cinema and place actually become one. That would be wonderful inde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 Geum-se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조 금세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 조직 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하현상 with 심야영화.

0: Welcome back.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It i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Ji-suk is joining us from Fukuoka, Japan.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김지숙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지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it. So here is our first new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on a basic policy to reduce the food consumption tax. So what are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한 기본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일본 자민당이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방침을 5일 임시강요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침에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성 급부를 실시해 사실상 0%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로써 일본 사회보장의 주요 재원인 소비세가 1989년 도입된 이래 37년 만에 첫 세율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상당히 역사적인 결정인데요. So Japan's Liberation Democratic Party decided at an extraordinary cabinet meeting on the 5th to cut the food consumption tax rate to 1% for 2 years starting next April, as reported by public broadcaster NHK. The policy also includes cash benefits equivalent to the 1% reduction for middle and low-income households, effectively bringing the rate to zero for those groups. This marks the first reduction in the consumption tax rate in 37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89, a tax that serves as a major funding source for Japan's social security system. Well, with reduced tax revenue expected, how will the government make up the shortfall?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0: 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이나 조세 특별 조치 재검토, 세외 수입 확보 등 모든 재검토를 통해 확보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론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I see. So the government has stated it will not rely on deficit covering national bonds. Instead, it plans to secure funding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subsidies, special tax measures, and non-tax revenue sources, with the final approach to be determined during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for the next fiscal year. Well, will this consumption tax reduction affect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as well? 이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 해외 여행객들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0: 네, 식료품 소비세는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빵, 과일, 채소를 비롯해 배달 음식과 또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할 경우에도 적용돼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실질적인 가격 하락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일본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o it likely will. So the food consumption tax applies to items sold at convenience stores and supermarkets, including bread, fruit, and vegetables, as well as takeout food and coffee to go from cafes. That means foreign tourists can also expect to see a real reduction in day-to-day food prices during their visit.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Japan's 2026 defense white paper has been released. So what are the key points? 다음 소식 볼게요. 2026년판 방위백서가 최근 발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올해 방위백서가 4일 강요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새 방위백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관계의 생산과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질과 양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고 5일 NHK가 보도했습니다.
1: I see. So the white paper was reported at a cabinet meeting on the 4th. The central emphasis is on strengthening Japan's defense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base to respond to what it calls new methods of warfare, particularly the use of AI and drones. On China, the white paper states that it is rapidly expanding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describing this as a serious concern for Japa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Well, how are local media outlets evaluating the 2026 defense white paper? 그럼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방위백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0: 네, 아사히 신문은 8월 7일자 사설에서 올해 방위백서는 방위력 강화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의 류큐 신보는 8일자 사설에서 국민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임시 피난 시설 정비 지원 방침도 백서에 포함시켰는데요. 왜 자위대 기지가 있는 섬만을 대상으로 정비 지원을 하는가? 또 대피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민 보호라는 표지판 뒤에서 다른 의도가 진행되고 있다면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I see. So the Asahi News stated in an editorial on August 7th that it is concerning that this year's defense white paper puts forward the idea that strengthening defense capability contributes to the economy and public life. On the other hand, Okinawa's Ryukyu Shimbun actually stated in an editorial on the 8th that the support policy for

0: maintenance of specific temporary evacuation facilities was also included in the white paper as part of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project, raising questions on why maintenance support is provided only to islands with self-defense forces bases, who the evacuees are, and that if another intention is proceeding behind the sign of protection of the public, it cannot be overlooked.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rafted a revision to its guidelines for foreign permanent residency that tightens the examination criteria. So what does it include?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 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 허가의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새 가이드라인에는 외국인의 영주 허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으로 가구당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지 그리고 연금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NHK가 5일 보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NHK, on the 5th, the revised guidelines introduce more specific income requirements for permanent residency applications. The key criteria are whether a household's annual income exceeds the average for Japanese citizens and whether the applicant's projected future pension benefits are sufficient. These conditions add a layer of concrete financial scrutiny to the existing framework. Well, compared to the current standards, which specific areas have been strengthened?
2: 예, 현재 일본 영주권 심사 기준과 비교해서 어떤 항목이 강화됐나요?
1: 네, 현재의 심사 기준에는 행실이 선량할 것,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것,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경제적 자립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고려합니다.
2: 심사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지는 방향인데요.
0: So the existing criteria includes requirements for good conduct, financial self-sufficiency, and conformity with Japan's national interest. This revision makes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requirement significantly more concrete. It also adds consideration of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and a demonstrated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al systems as additional factors in the assessment.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Japan, Fukuoka. 일본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김지숙 통신원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Kim Ji-suk based in Fukuoka.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from Japan. And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Today we talked about Tadepo and the Sunset Film Festival as well. We have Go-sun-nim messaging in saying, 월드와이드 팀 다 같이 Tadepo 갑시다. 돗자리는 제가 준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Yes, let's all go with a little mats and we can enjoy the sunset, the sea, and also some movies. And I'm sure there's good food as well. I love this idea. And listeners,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for today is by Blackpink with 마지막처럼. I'll see you tomorrow. Bye-bye.

수백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항상 그 영상이를 끄지 못해 입에 술이 고여 그럼 끊길 때 그나마 숨이 놓여 Just cut me out or kill me out Happy ending은 됐어 Don't let me fade

0: Jangan puji snapsi.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a local band musician today.
1: 오늘은 부산의 로컬 밴드 미역수염의 정주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Hi, I'm Juhi from CV The Mustache.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who love our music. Thank you.
1: 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 미역수염의 곡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청취자분들께 네. 미역수염이 어떤 밴드인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2: 미역수염이라는 밴드를 또는 이런 장르를 처음 접하시거나 낯선 분들에게는 항상 저희 음악은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걸고 흘려 들어보내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볼륨을 최대한 키우고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또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앨범에 실린 곡들을 순서대로 좀 최대한 좋은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소리와 음악을 느끼면서 좀 감상해 보시는 시간을 한 번쯤은 좀 가져보셨으면 해요.
1: 네.
2: 네네. 저희가 뭐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면 뭐 두 시간 남짓 스크린을 보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1: 네네.
2: 저는 음악도 조금 그렇게 저희 음악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와, 집중해서 앨범을 네네. 꼼꼼히 들어보세요.
2: 좀 과한 요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너무 좋네요. 네,
2: 왜냐하면 그러라고 만든 앨범이니까요.
1: 사실 그렇죠. 네네. 네, 흘려듣기보다. 네. 와, 정말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주희님은 네. 또 미역수염에서 베이스를 맡고 계시잖아요.
2: 네.
1: 또 말씀해주신 기타리스트 분과 같이 곡 작업을 하시거나 무대에 네. 서실 때 네. 베이시스트로서 혹시 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또 단순히 베이시스트라는 이 포지션을 넘어서 밴드 안에서 주희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2: 제가 어쨌든 맡고 있는 악기가 베이스다 보니까
1: 그쵸?
2: 뭐 베이시스트로서의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좀 쪼그라드는데요.
1: 아, 그런가요?
2: 일단 저는 뭐 악기 연주 잘하기보다는 미역수염 안에서 내가 맡아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훈이가 기타와 뭐 그로울인가 믹스와 본인의 곡의 창작을 맡고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을 그냥 제가 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네.
2: 저는 어떤 연주자로서의 사실 뭐 그런 기술이 좋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베이스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단순한 게 그냥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작을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밋밋한 것 같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계속 덧입히고 좋게 들리기 위한 억지스러운 것들을 갖다 붙이는데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 처음에 단순한 것이 좋다. 갈 때가 가장 많았어요.
1: 그래서 순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2: 네네, 좀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단순화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음악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 네.
2: 그래서 그 단순함을 좀 최대한 의도적으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가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계속 내가 더 멋지게 보여지고 싶고 멋있는 걸 하고 싶고
1: 그쵸.
2: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1: 자꾸 화려하게.
2: 네.
1: 이제 미역수염은 또 활동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2: 네네.
1: 그러다 보니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은 또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감하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2: 이거는 제가 작년이었나 팟캐스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1: 그래서 어떤 건가요?
2: 그래서 이렇게
1: 다시 말씀해 보실 수 있는
2: 언급을 또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백기를 겪고 딱 왔을 때 정말 놀란 거는 일단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1: 아.
2: 팬들을 좋아하고 향유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1: 아,
2: 근데
1: 네.
2: 그로 인해서 또 밴드의 또 양적인 증가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1: 아, 뭐 실제로 사실, 밴드가 네, 많아졌군요.
2: 네. 그래서 뭐가 뭔지는 사실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게 그냥 사실적으로 눈으로 드러난 가장 큰 차이였고요.
1: 네.
2: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양적인 증가가 꼭 독창적이거나 멋진 밴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뭐 인디라는 포맷이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으로 큰 대형 기획사에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나 어쨌든 그냥 양적으로 팬과 밴드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좋고 잘하는 팀들이 많아졌다.
1: 네. 네.
2: 그런데 뭐 최근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라요. 진짜 예술은 모호하고 다층적이며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 곳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운다 라는 구절이 떠올라요. 제가 그렇다고 내가 막 예술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밴드, 특히나 인디밴드 씬은 더욱더 다양한 팀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 얼마 전에 부산 네. 이제 로컬 라이브 클럽이죠? 오방가르드에서 네. 할로젠이라는 밴드와 함께 공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혹시 앞으로 꼭 함께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하는 뮤지션이라든지 네네. 한번 서보고 싶다는 무대 같은 게 있으실까요?
2: 아, 사실 저는 제가 정말 미역수염이라는 참 보잘것없고 그런 팀을 하면서 정말 큰 무대도 서는 경험도 겪고 해봤고 네. 그래서 아, 나는 꼭 이런 뭐 도전이라는 생각은 잘 없고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 꼭 음악가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예술 분야에 창작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업의 형태라든지 그런 게 부산에서 좀 예술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2: 아니더라도.
1: 네.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네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뮤지션 정

0: 공주위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일단 이 질문을 딱 듣고 떠오른 말이 flow over라는 말인데요.
0: 네.
1: 이거는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저를 그냥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제 안에서 모든 게 이렇게 넘쳐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겉으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상태? 그게 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미역수염 이 집에 실린 강이란 곡이 있는데요. 거기 가사처럼 좀 항상 저는 그렇게 통제하기 힘든 감정의 부하를 늘 겪고 있어요. 모든 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았고요.
0: 아.
1: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의 흐름들을 좀 뭐 긴 한숨 한번 조금 더욱 긴 호흡이 필요한 음악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배출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흔들리지 않기를 좀 다짐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떤 압도적인 감정 그런데 휘말리고 싶은 욕망에 좀 휘말리시지 않으신가요?
0: 사랑에 빠지고 싶고
1: 아니 뭐 사랑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0: 그쵸, 네, 뭐 우울에 젖어 있고
1: 예, 네. 내면을 이렇게 통째로 좀 덮어버릴 만큼 깊이 있는 감정의 울림을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0: 네.
1: 평범하게 반복되는 어떤 일상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좀 다짐을 하는데 그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 음악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예, 예,
1: 그래서 제가 뭐 청자든 창작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형태가 음악인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0: 와 네. 정말 감동적인 음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1: 네.
0: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시고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 감사합니다.
0: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wow, look at this place. See? This is where important business deals should happen. The atmosphere is everything.
2: 아, 부장님, 여기 레스토랑 좋기는 좋은데 억수로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출장비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3: Oh, don't worry. No problem. I ordered everything within our budget. We've got this covered.
2: 일단 계산서 좀 달라 할게요. Excuse me. Bill, please.
4: Yes, madam. Wait a second, please.
3: Hey, no worries. Oh, you know what? I heard our client is really into K-culture. So, your role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day, okay? I'll focus on the business, and I'd like you to focus on introducing K-culture.
2: Oh, 부장님, 부담스럽게. 아, 뭐, 그러면 뭐, K-pop 좀 부르면 될까요? Sorry, sorry, sorry. 아, 이건 좀 너무 오래됐죠? 아, 그러면 아, 요거는 어떨까요? 가나 비가 나 비가 얼딘 비다 보이스. 이 정도면 될까요?
3: Oh, 박사원. Oh, wonderful. Good job. Okay.
4: Excuse me. Here's your bill for the table.
2: 계산서네요. 보자. 왜 이러 minute. 빌! Wrong! 그 money! No, not my money!
4: Pardon moi? You mean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Oh, not at all! You see, that your boss ordered, 10 bottles of our premium mineral water.
2: Premium요? 잠깐만! 부장님, 도대체 이 비싼 생수를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돈이 얼마고, 일십, 백천, 만십만 병, 부장님!
5: 오늘 배워볼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6: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5: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7: 계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 혹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Mistake는 실수, 오류의 의미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6: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8: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9: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kb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10: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I got.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
11: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2: 3:00

0: 네.
1: 네.
0: 도대체 어디를 줌인하신 거죠?
2: 안 보여주세요.
1: 네. 아, 중요하죠.
0: 영어는 기세다. 네. 이걸로 너무... 시작하고 이제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3: 너무 important message라서.
0: 네네네. 네.
3: 일단 얼른 하세요.
0: 아, 안 비추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1: 네.
0: 아, 줌아웃으로. 네네. 자, 이제 어제 이어서
3: 오히려 좋아요라고 문자 왔습니다.
0: 자, 이제 날씨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이어서 it's been a series of wonderfully cool days. 정말 시원했습니다. 근데 tomorrow is expected to be even cooler. 아, 더 시원하겠는데요. The low will be 22 degrees tomorrow, 2 degrees low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remain the same at 32 degrees. 그래서 오전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면서 체감 온도가 한층 더 시원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부니까 더위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2: We should like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0: 네네네.
2: 댓글 너구리님께서 오늘 가르마가 고길동이라서 고길동이 뭐지해서 검색해 봤는데 이거네요.
0: 아
3: 우리 둘리 아빠.
2: 맞네 똑같아요.
3: 근데 이거 에이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2: 아, 안경 끼신 모습 없나?
3: 네. 너무 똑같은데.
0: 저분 너무 뾰족한데요?
3: 똑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고길동 느낌으로 또 계속 가자면 So today's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Put your mind at ease. 이게 마음을 놓다, 걱정을 덜다란 뜻인데 With cool breezes blowing, you can put your mind at ease about the heat tomorrow.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니 내일은 더위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 네, 너무 좋아요. 네,
0: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2: 네.
3: 잘합니다.
2: Yes.
3: 우리 날씨 요정 잘해요. 이런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닥터 스님이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소신 발언 날료보다 아침 방송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0: 뭐가요?
3: Kate?
2: Cat?
3: Kate?
2: Cat?
3: 아니 일부러 알아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0: 아,
3: Cat의 Traffic and Weather가 점점점 여기까지라고 말해요.
0: 네네네.
3: 네, 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열심히 할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 세게 나와야 되죠.
0: 아, 네네네네.
3: 알겠습니다.
2: 아, 왜 진리님께서 오늘 가르마 어울린다고. 진짜? Hey, Alicia got one good comment.
0: 혹시 여기서 당첨자 발표도 되나요? 갑자기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네.
3: 2부 기다리세요. 2부까지 기다리세요. 자, 날씨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바이.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3: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5: 생각이
3: That's what you think.
2: 그건 네 생각이고.
5: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1: 여러분,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2: 그건 네 생각이고.
1: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2: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But real quick, we do want to get to a message. 우리 유저님 메시지가 왔는데요.
2: 네.
1: 이게 날씨 요청 있었을 때 읽었어야 됐는데, 근데 저 전망대는 맨날 소개하고 대체 언제 입장권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크크 이거 화난 거 알고 있거든요, 유저님. 근데 뒤에 크크크 그냥 예의상, right? 일단 유저님, we do apologize. 일단 뒤에 날씨 요정 and 문자 요정 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혼낼 거고요.
2: I thought you were gonna read the last comment. Do you wanna read it?
1: 뭐 있어요?
2: 진리님께서 Do you want to read it?
1: 예의자가 읽어주세요. 저 잘 안 보이거든요.
2: Sure. It 네. says 민수님도 오늘 너무 잘생기고 멋져 보임.
1: 아이,
2: it had to come from me, didn't it?
1: 어떻게 하지? 네.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그리고 입장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Right? 네. 걱정 마세요. All right, let's get it. Yes.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Never get the timing right. 오늘은 여름 보양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1: 여기도 음식 나오네요. 주제.
2: Yes, so this coming Friday is 마을복, the last of Korea's three hottest days of summer. Have you had any summer foods to keep you energized?
1: You know, when it comes to like summer comfort foods, like it's changing these days, right?
2: Mm-hmm.
1: Before, 무조건 그냥 치킨이다. It always had to be chicken.
2: Yes.
1: And like, especially like the older generation, it always had to be some form of chicken in like a 탕 or a soup.
2: Yes.
1: So 뭐 삼계탕이든지 or 그 닭곰탕. Have you tried that?
2: 닭곰탕. No,
1: it's like that in that 곰탕 broth, but
2: with
1: chicken instead of beef, right?
2: Mm-hmm.
1: But these days, people are looking for something that's, you know, healthy, high in protein, and not too heavy. Convenience is also a big factor when it comes to choosing summer foods.
2: Yeah.
1: So instead of spending hours making samgyetang at home, I tried it once. It does take hours.
2: Oh, really?
1: 진짜. 우리 점심 삼계탕 먹을까? 집에

0: That
1: was actually pretty similar, I'd say.
2: 가사를 몰라서. 아, 가사만 알았으면 또 노래방 타임 할 건데. 자, 오늘의 EPQ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민수와 문자 요정이 전화 연결하고 싶은 청취자 2위, 올스타 극 트로이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닥터 수입니다.
2: 아! 닥터 수님,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이렇게
3: 연결 되니까. 네. 조금. 긴장되네요.
2: 어, 그렇죠. 닥터 스님. 네, 우리 loyal listener. 네, 진짜 loyal listener top 5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닥터 스님. 예. 오, 드디어 EPQ에 도전하게 됐네요.
3: 네.
2: 닥터 스님, 아마 우리 닥터 스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최대한 뭐지 힌트도 많이 주고 선물 원래 그냥 다 주거든요.
3: 예.
2: 근데 닥터 스님 그만큼 우리 거의 시작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영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생각하니까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닥터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3: 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loyal listener니까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건 없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닥터님, are you ready?
3: I'm ready.
2: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1: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There, bididi, two books on the table.
2: 빈칸 채우기입니다.
1: A. There is two books on the table. B. There am two books on the table. C.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어떤 것 같나요?
3: 네, 정답은 C입니다.
2: 정답 C예요.
1: There are many books on the table. Well, two books, sorry.
2: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닥터 수님, 시작부터 이럴 겁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어, 잠깐 왜 이래? 어, 왜? 소리 왜 이래? 잠깐.
1: 안 된다. 딘딘딘딘딘.
2: 어, 진짜. 이게 우리 C가 이 소리가 이상하다. 아. 어, 맞습니다. 닥터 스님. 어, 죄송해요. 오늘 자일로폰. 네,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근데 너무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R 복수형이잖아요.
1: Two books이니까.
2: 네, two books이니까. 네, 복수 이므로 R 잘 맞췄습니다.
1: Nice.
2: 자, 뭐 드리죠?
1: 커피.
2: 네. 커피 쿠폰 going your way, 닥터 스님. 자,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3: 아니요, 끝까지 가야죠.
2: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1: Question number two.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문장마저 complete 하세요.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asks, "What do you do?" What is the most natural answer? What do you do에 대한 대답이에요.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What do you do? 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변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해드릴게요.
2: 자, what do you do? 이거 해석하면요. 우리 닥터수님, 네, 뭐 살기 위해 뭐를 합니까? 네, 돈 벌기 위해 뭐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거든요. 자, 초이스 세 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3: B.
2: B. I'm a sales manager?
3: Yes.
1: Ding!

0: 맞습니다. 그렇죠. What do you do?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니까 I'm a sales manager. 네, 뭐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점장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저희가 쏩니다.
1: Okay, next is 저희 인터뷰 할 거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0: 맞아요. 빨리
1: We
0: 해야 되네요.
1: We want to talk to you, man.
0: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걸려있습니다. Are you ready?
2: I'm ready.
0: Let's get it. Okay.
1: 퀘스천 넘버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고르세요.
0: Asia, I heard you met your favorite singer Taylor Swift.
1: Yes! I was absolutely blown away. I almost cried. A. What does blown away mean?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0: Blown away. 뜻을 무엇일까요? 에이샤가 방금 테일러 스위프트를 만났어요. 기분 yeah! 어떨까요?
2: 보기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1: 네.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2: C?
0: C? 이 C하고 이렇게 물음표 끝에 있었는데 C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C입니까?
2: C.
0: C.
2: C입니다. 예.
0: 아, 나 이 자일로폰 너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자일로폰이 너무 작거든요. 좀 더 크게 치고 싶은데. 닥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You got all three questions correct. 선물 다 가져갑니다. 네. How do you feel?
2: 정말 지금 아직도 많이 긴장되고 있고요. 기분은 네. 너무 찢어지게 네. 좋은데 네. 아직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0: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 저한테는 너무 어색하거든요.
1: Yes, 저희 조부장님께서 텍스트로 그냥 댓글로 민수 과감하게 놀리시는데 목소리는 엄청 나이스 하시네요. 라고.
0: 나이스 하긴 한데 이 긴장하는 모습도 내가 아는 이거 닥터수가 아닌데 네, 혹시 이거 대해서 뭐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텍스트로만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I like it.
1: Yes,
0: 네.
1: but I'm speaking about blown away. 네. Blown away는 몸통이 날아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았다.
0: 그렇죠.
1: 넋을 잃었다.
0: 맞습니다.
1: 엄청 놀라다. 네. 라는 표현이었어요. So like Taylor Swift, 좋아하는 가수 만나서 행복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닥터 수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가 항상 뭐 소통하고 있는데 일단 방송으로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제가 항상 이 마무리 멘트 생각한 게 있거든요.
0: 그래요? 너무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 조용 자 말하세요.
2: 되게 짧아요.
0: 그래도 하세요.
2: 문자 요정 보고 있나?
0: 문자 요정 보고 있나?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요정 뒤에 계시거든요. 네. 자, 닥터 수윤이 진짜 너무 그냥 매일같이 저희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We're yeah. always thankful for your loyalty to our program. 가끔씩 다른 방송 들어가는 거 보이긴 한데 네. 꾹꾹 참고 있거든요. 아시죠, 닥터 수윤님?
2: 네.
0: 근데 이 시간대 너무 저희 항상 서포트하고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man.
2: 네, 저도 항상 올스타 잉글리시를 통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또 쉽게 배울 수 있고 해서 아직 뭐 실력이 뛰어나진 영어로 인터뷰할 정도로 뛰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이제 청취를 통해가지고 영어를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멋지다. 감사합니다. 닥터 수님 우리 2부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2: 네, 알겠습니다.
0: 에이자도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Yes.
0: 네. Well, yeah.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1: okay, bye.
0: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Oh wow, look at this place. See? This is where important business deals should happen. The atmosphere is everything.
3: 아, 부장님, 여기 레스토랑 좋기는 좋은데 억수로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출장비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4: Oh, don't worry, no problem. I ordered everything within our budget. We've got this covered.
3: 일단 계산서 좀 달라 할게요. Excuse me, bill please.
5: Yes, madam. Wait a second, please.
4: Hey, no worries. Oh, you know what? I heard our client is really into K-culture. So, your role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day, okay? I'll focus on the business, and I'd like you to focus on introducing K-culture.
3: Oh, 부장님, 부담스럽게. 아, 뭐, 그러면 뭐, K-pop 좀 부르면 될까요? Sorry, sorry, sorry. 아, 이건 좀 너무 오래됐죠? 아, 그러면 아, 요거는 어떨까요? gonna be golden. Up, up, up in our voice. 이 정도면 될까요?
4: Oh, 박사원. Oh, wonderful. Good job. Okay.
5: Excuse me, here's your bill for the table.
3: 계산서네요. 보자. 어, wait a minute. Bill, wrong. 그 money. No, not my money.
5: Pardon moi? Oh, you mean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Oh, not at all. You see, that your boss ordered, let's see, 10 bottles of our premium mineral water.
3: Premium요? 잠깐만. 부장님, 도대체 이 비싼 생수를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돈이 얼마고, 일십, 백천, 만십만 병. 부장님!
6: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2: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6: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2: 계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 혹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Mistake는 실수, 오류의 의미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2: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6: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8: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9: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8: Let's tune in.
10: 맞다, All Star.
8: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0: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8: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0: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1: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Time for Ibitajun Small Talk. As always,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how are you?
2: I'm doing great. Good. How are you?
0: I'm doing good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gain. Yeah. 우리 닥터 수님 1부에 우리 퀴즈 참여해가지고 선물 다 받아갔거든요. 아 근데 역시 약속해서 2부에도 함께합니다. 닥터 수님, 민주 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도 보냈네요.
1: 축하드려요.
0: 네. Congratulations to you once again. Mm-hmm. 아, 우리 그 오랜만에 상민님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상민님이 날씨 시원하네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일단 오늘 저희 집에 at our home we turned off our AC.
1: Really?
0: 네. 집 세 명 다 있었는데 me, my wife and my daughter 다 있었는데 에어컨을 끄고 창문이었습니다. We ventilated our house. 진짜 몇 주 만에 we opened the windows, right? But cool air was coming in.
1: Yeah.
0: 네. I don't know how it is over where you are. 요즘 그래도 좀 덥죠?
1: 좀 더워요, 저는.
0: 네, 몇 층 사세요?
1: 높지는 않은데.
0: 네. But still, the higher you go, the hotter it is, right?
1: Yeah,
0: we live on the second floor, so like 시원한 건 지금 느끼는데 I know people that live on like the higher. 지금 우리 83층이잖아요, 저희 지금. 네, 스튜디오.
1: 63층 아니었어요? 63빌딩이라고 하셨는데.
0: 아 오늘은 5층이다. 그렇죠. 오늘은 5층입니다. 네, 오늘은 5층인데 다른 날에 막 83층 날에는 좀 덥습니다. Like it's pretty hot when we're on the 83rd floor sometimes here in the studio. So it's so hot these days. I mean not so much today, but 좀 몇 주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2: So I have a question, Minsu. 네. Isn't it so hot these days that you've been losing your appetite?
1: 죄송해요. 날씨 우와. 너무 더워서.
0: 잠깐, 나 기분 나쁜데?
1: 입맛이 좀 없지 않아요?
0: That laugh? 설마, 네가? 라고 이렇게. 저도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I can't relate. 진짜. 아니, I feel like the more hotter it is, the more energy you lose to the sun and to sweating.
1: Yeah.
0: 그래서 더 먹어야 된다 알고 있는데 But I know what you mean. As people don't even have the energy to eat these days because it's so hot. 근데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1: 저도 공감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웃음이 났는데 I keep hearing people say it's so hot. I don't even feel like eating. 입맛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될 수 있죠. Right? 네. So, you know, when people sometimes like you're still hungry and sometimes you just don't know what you want. 뭐 먹을지 몰라서 귀찮아서 그냥 안 먹고 싶은 느낌도 날 수 있잖아요. Right?
2: You're hungry enough to eat, but just, you know, nothing really sounds good.
0: Yeah.
1: 뭘 먹어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0: 네. And to me, that's even actually worse, right? You open the refrigerator, you do have food, right? But you close it again. Because there's nothing good inside.
1: Right.
0: But still, you know, I still should eat something. And then you open it again, right? 너무 답답합니다. 냉장고에 가서 열고 닫고 뭐 먹지 하면서.
1: Exactly. 그래서 오늘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메뉴를 못 고를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0: Oh, nice. 자, 그러면 오늘도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What's expression number one?
1: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딱히 당기는 게 없어.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When you say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it means you're not craving any particular food.
0: Yeah.
1: You're not saying you're full. You're just saying nothing sounds especially good right now. 그러니까 이 be in the mood for은 뭐뭐한 기분이다, 뭐뭐가 당기다라는 표현인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Can I be honest?
1: Yeah.
0: I hate this expression. I hate this expression.
1: Why?
0: You want to know why? I'm not pointing at, you know, a particular somebody, my wife. 네. But 이제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Uh-huh. Right? And really, I can eat anything. You know, 와이프 알고 있어요. So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Like, 뭐 먹을까? Like,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And then she throws me out this. Mm-hmm.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그렇게 안 땡기는데. Mm-hmm.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1: Uh-huh.
0: Like, what does that mean? Does she not want to eat? Or does she not care what she eats? Right?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 야, 아무거나도 아니에요. 왜냐면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그냥 뭐 땡기는 게 없어.
1: Mm-hmm.
0: 그래도 먹긴 먹어야 돼.
1: 맞아요.
0: Right? So it's tough. But particularly this expression, I'm not really in the mood. 뭐 예를 들면 오늘은 피자가 별로 안 땡겨. 그럼 Well, pizza 먹을래? Would you like pizza?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pizza. Mm-hmm. Or, well, 매운 음식? I'm not in the mood for spicy food. 뭐 단 거? I'm not in the mood for dessert.
1: 와이프 저격이에요, 오늘?
0: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와이프 영어, 영어로 이렇게 안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이렇게 쓸 수 있죠.
1: 맞습니다. And notice that be in the mood for isn't just for food. You can use it whether you feel like doing or don't feel like doing something. 그래서 이 be in the mood for은 음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I'm in the mood for a movie.
0: Yeah.
1: 나 영화가 좀 보고 싶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I'm not in the mood to study.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0: 네.
1: 언제 공부할 기분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And I'm in the mood for some coffee. 커피가 좀 당겨요.
0: All the time, right?
1: 그래서 음식, 활동, 기분까지 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0: 네. 이거 really를 특히 넣으면 뭐 딱히 뭐 별로라는 뉘앙스가 더 자연스럽게 이게 살아나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So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보다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이렇게 또 쓰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1: Exactly. So next time someone asks, what do you want to eat? Instead of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0: Don't say this. Don't use this. 쓰지 마. 아, 그래도 혹시 in that situation. 자,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Minsu,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먹고 싶어?
0: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뭐 딱히 당기는 게 없어요.
1: Really? You're usually hungry every 10 minutes. 정말 너 원래 10분마다 배고프잖아.
0: I mean, that is true. 맞긴 하긴 한데. 그거
1: so
0: 좀 그러네.
1: What's different today?
0: You know, I stopped for a little snack. 오는 길에 간식 좀 먹었어.
1: What kind of snack? 무슨 간식?
0: 아, 그냥 작은 거, you know, something light. Like a burger combo, 그리고 떡볶이 and a slice of cheesecake. 아, 그냥 뭐 그 정도. 아, 근데 좀 배부른데. 그래도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뭐 그 정도. 여러분 공감되죠?
1: 간식으로요?
0: 간식입니다. 밥은 안 먹었잖아요.
1: 그쵸.
0: 버거, 떡볶이, 치즈케이크. 밥은 아니라서 그냥 스낵입니다. 좋아요. So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은요. Nothing sounds good. 뭘 들어도 안 당겨. 딱 먹고 싶은 게 없어. When you say nothing sounds good, it means that none of the food options sound appealing to you. You're hungry, but nothing makes you think, yes, that's exactly what I want. 그러니까 뭐가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에요.
0: 네.
1: 근데 뭔가 이렇게 메뉴를 들어도 딱히 당기는 게 없을 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0: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1: 네, 여기서 sound good은 맛있게 들리다,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앞에 nothing 붙이니까.
1: Yeah. Nothing sounds good.
0: So pizza doesn't sound good. Right? 혹시 뭐 이런 말 쓸 본 적 있어요? 저는
1: 없어요. 저는 근데 사실 피자 사운드 always good.
0: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피자. Or 뭐 sushi sounds goo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일부에 buffet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So sushi is actually one of the first things I go for when we go to a buffet. So sushi always sounds good to me. Or 그거 진짜 맛있겠다. That actually sounds really good. Or 뭐 먹기 싫을 때. Nothing sounds good right no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And sound good isn't just for food.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That sounds like fun. 재밌겠는데?
0: 네?
1: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좋은 생각인데요. That sounds good to me.
0: Right.
1: 전 좋습니다. 뭐 일상 회화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sounds good.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잖아요. 누군가 뭐 제안을 했을 때 뭐 좋아요. 좋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sounds goo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1: Exactly. So next time someone asks, what do you want to eat? Instead of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nothing sounds good right now.
0: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thing sounds good right now.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Minsu, what do you want to eat?
0: I don't know. Nothing sounds good.
1: Then let's just skip lunch.
0: 뭐라고? What?
1: I thought nothing sounded good.
0: I didn't say I didn't want to eat. Just give me ideas. Throw something out for me. What? Like sushi, pizza, 이런 거 좀 해봐야지.
1: Could
2: 그 없는 대본에 없는 대사를 막 지어서.
0: 아니 너무 빨리 포기하니까. 어 그래 그럼 먹지 말자 이렇게 너무. 어 솔직히 좀 네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말 듣고.
2: Okay.
0: So nothing sounds good 두 번째 표현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표현.
2: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요.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0: 어.
2: 네가 골라. 난 아무거나 괜찮아.
0: 너무 싫어.
2: When you say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네. You're letting the other person decide because you don't have a strong preference. 어, 나는 선택을 못 하겠어. 네가 골라. 이런 표현인데 어, anything is fine 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I'm good with anything 이라는 표현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0: Nobody's ever good with anything. Right? 네. But I'm good with anything. 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네가 골라 난 아무거나 괜찮아. 뭐 mm-hmm. you pick, mm-hmm. right? I'm good with anything. Or 한식이면 뭐든 좋아. I'm good when it comes to 뭐 Korean food. Mm-hmm. Or 뭐 Italian도 좋아. I'm good with Italian. Or 둘 중 아무거나 괜찮아요. I'm good with either.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2: Exactly. And notice that I'm good with isn't just for food. You can use it whenever you're okay with different choices. 그러니까 I'm good with는 괜찮다, 상관없다, 좋다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면 I'm good with either seat. 뭐 어느 자리든 괜찮아요.
0: 네.
2: I'm good with any time. 시간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I'm good with your plan. 그 계획 좋네요.
0: 네.
2: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그 you pick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뭐 지극하면 뭐 네가 골라. 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네가 정해. 뭐 난 그냥 뭐 정하는 대로 따라갈게. 이런 느낌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2: 맞아요. 근데 be careful. If you say I'm good with anything 해놓고 막 서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별론데? 그것도 별론데?
0: 맞아요.
2: 이러면 진짜
0: I had pizza. Do you want pizza? I had pizza yesterday. But besides pizza, I'm good with anything. What about Italian? 파스타는 그때 안 땡기는데. But besides pasta, I'm good with anything else, right?
2: Yeah, so don't reject
0: what do you
2: every...
0: want?
2: Yes.
0: Yeah, what do you want? 좋아요. 자, 그러면 I'm good with anything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Mm? 많이 물어보네. 뭐 먹을까? What do you want to eat?
0: Oh, Minju,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2: Okay, let's get pizza.
0: Not pizza.
2: Then sushi?
0: Oh, I had that last week.
2: Fried chicken?
0: Oh, 너무 heavy head, too greasy.
2: Burgers?
0: Oh, same thing, too greasy.
2: Well, I thought you said you were good with anything.
0: Ah, 진짜 나를 너무 몰라. You know what? 생각해보니까 피자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피자 너무 좋아. My idea, right? 내 아이디어였어. 네.
2: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어요.
0: 두둥이 right? 한 대만이라고 하는데 그 대 갖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대를 어디 대려고요? but real quick to add to this, right? I'm good with anything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요. 혹시 I'm good with anything 그 뒤에 with anything 그냥 I'm good라고 하면요 사실 I'm good with anything 좀 반대 느낌의 뭐를 거절할 때 I'm good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예를 들어 oh Minsu, do you want more pizza? 뭐 피자 더 먹을래요? I'm good. 저는 이제 딱 지금 괜찮으니까 제안하는 거를 이렇게 거부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I'm good이라고 또 표현하긴 해요.
2: 맞습니다.
0: 좋아요. But when it comes to food, 요즘 날씨 어제하고 오늘 좀 시원해졌는데 그래도 좀 더운 편입니다.
2: 맞습니다.
0: Right? So when you're not really up to eat something, these are some expressions you could use in your conversation.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Okay.
0: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2: 딱히 당기는 게 없어.
0: Nothing sounds good.
2: 뭘 봐도 안 당겨.
0: You pick. I'm good with anything.
2: 네가 골라 난 아무거나 괜찮아.
0: 좋습니다. Minju Sam, what's on the dinner menu tonight?
2: I have no idea. 모르겠어요. Anything is good. I'm good with anything.
0: I'm good with anything 하다가 그건 말고. 그건 아니야. 그건 말 없어. 자, Minju Sam,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2: Okay, thank you.
0: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Weird Al Yankovic, Eat It.

0: 뾰라우롱 길동이가 돌아왔습니다.
1: 네. 혹시, 아, 길동. 길동 아저씨 아니에요?
0: 길동 아저씨요?
1: 네.
0: 항상 이제 어렸을 때 봤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어리게 남아 있죠. 네. 보셨어요?
1: I think I left Korea when I was at the age to watch 둘리.
0: 둘리.
1: 그래서 노래는 기억하거든요.
0: 네네네.
1: 여기 버거.
0: 오.
1: 저기 버거. 막 이렇게 하는 노래 둘리 둘리.
0: 다 안 봤어요.
1: 딱 한 에피소드. I remember one episode. 여러분 혹시
0: What was the scene?
1: 이 둘리 에피소드 기억하는지
0: 네네.
1: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네.
1: It had 오징어스 from space.
0: 오.
1: 네, it had like the squid.
0: Squid.
1: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오징어였던 거 기억나는데 이 에피소드 혹시 둘리 에피소드 있었습니까? Let us know. Sharp 9050 pound 9050. You could also let us know on Katok or 너튜브 댓글.
0: 너튜브.
1: 네.
0: 아 꼴뚜기래요. 오징어가 아니고 네. 꼴뚜기라고 합니다.
1: What's 꼴뚜?
0: 꼴뚜기를 뭐라고 하죠? 도와주세요.
1: 네. 네. 오징어 아니고 꼴뚜였어요?
0: 네. 꼴뚜기.
1: I remember it was some kind of squid.
0: 네. 근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1: 꼴뚜가요?
0: 아, 꼴뚜기. 꼴뚜가가 아니고요. 꼴뚜기. That's the full name.
1: 꼴뚜기.
0: 네. 꼴뚜기.
1: 맞아요.
0: 네.
1: 꼴뚜기. 아, 꼴뚜기 is a kind of squid.
0: 아하. 맞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1: 우리 닥터 스님 기억나시죠? 이 에피소드 와. 부자님 기억나시죠?
0: 와 그
1: 이거 진짜 5살 때 본 4살 5살인가 본 에피소드거든요.
0: 진짜요?
1: Right, I remember.
0: 아 둘리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1: 야,
0: 몰랐어요.
1: 둘리.
0: 검정 고무신도 그럼 그때인가요?
1: 아 그 정도는 아닐 건데.
0: 아니에요?
1: 아. 83년.
0: 와 오래됐다.
1: 1983, one year before I was born.
0: 네.
1: 둘리 first started.
0: 와우.
1: 이 와우 너무 영혼 없는 와우였다. 아 빨리 할 거 하세요.
0: 아, 오케이,
1: Please do your job.
0: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1등. 와 이번 주도 기대됩니다. 또 낙지연우님.
1: 아.
0: 와 2주 전에 우승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관왕을 지금 데뷔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낙지연우님, can I be honest? 저 오늘 진짜 1등 하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희한하게 우리 방송.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거 리프레쉬가 너무 늦게 들어와. 우리 여기서 방송하는데 여기서 제일 늦게 들어가.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how we do the show here 네. and I'm one of the like the last to enter.
0: 아, 네. 낙지연님 이제 그 팁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긴장을 해야 됩니다.
1: 어느 통신사십니까?
0: 그거
1: What
0: 정도
1: provider do you use?
0: 그거 정도 알려 주세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이득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닥터 수님.
1: 오. Congratulations to Dr. Su once again.
0: 우리 닥터 수님이 yeah. 마지막에 요정 듣고 있나? 볼륨 엄청 크게 키워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1: 아 근데
0: 네. 자 근데 저 우선은요.
1: 제가 이 성대모사 말할까요, 닥터 수님?
0: 네네.
1: 요정 듣고 있나? 아 너무 polite하게. 아 근데 닥터 수님 진짜 텍스트로는 네. 이분 좀 생캐 될 수 있는데 너무 polite하고 너무 나이스한 그런 느낌 났거든요.
0: 아 그래서 닥터 수님 진짜 저는 감동 먹었어요. 진짜로
1: 샤우트 문자 요정까지 했네요.
0: 네. 반대로 샤우트 닥터 수님. 근데 이제 닥터 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건요. 나머지 분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유선님 뭐 우리 그 둥피님. 또 어떤 분이시죠? 뭐 대전 전사님 굉장히 많습니다. 네.
1: 들어와. 들어와. 진짜 I would love to talk to 네. our listeners. 네. 뭐 퀴즈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그냥 통화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0: 네.
1: 051-644 뭐였더라? 잠깐만.
0: 뭐였더라? 아 근데요. 중간에 또 중요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1: 네.
0: 우리 진리 님께서요. 잘생긴 두 분 샷에 꼴뚜기 얘기? 아. 이 꼴뚜기 얘기를 했었으면 안 됐어요. 이거는 좀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타임 이즈 골드님께서요.
1: 네.
0: 진짜 닉네임 그대로 적군이다 발포하라. 시간이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이 댓글 자체가.
1: 네.
0: 네. 근데 뭐 틀린 말 없지 않나요?
1: 아니 근데 다시 죄송한데 여러분.
0: 네.
1: 644 아니고
0: 네.
1: 자, 051-744-6601 여러분 저랑 통화하고 싶으면요. Or 요정.
0: Yojang.
1: Or Asia 환영 북이 있을 때 네네. Right? We would love to hear your voice. 전화해 주세요, 진짜.
0: 네. 그럼 마지막 문자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둥피 님, 진리 님 얼마 받으셨나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승이 아즈송. 자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이 왔습니다. 요즘은요 굉장히 교양 있게 지식 관련된 주제만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걸 좋아하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1: 오늘도 네. full 한 7 minutes 정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0: 네.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잖아요.
1: Yes.
0: 이제는 추위를 대비해야 됩니다.
1: Wow, already?
0: 벌써.
1: We're not even done with August yet.
0: 네, 3 months ahead.
1: 근데 네. already a lot of like clothing companies, clothing brands are putting out their fall winter collection.
0: 맞아요.
1: 네. 근데 저는요. FW 이제 팔기 시작했잖아요.
0: 근데 저는요. 한겨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겨울인데 주제가 뭐냐면 Why is there fur trim attached to the edge of parka hood?
1: 죄송한데 저 완전 full 7 minutes 있다니까 두두님이 7분이나? The time is golden님이 얼척 없네.
0: 아니, 저 진짜 time is golden님도 리스트에 등재되셨어요. 제일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 세 분 있으시거든요. 네. Time is golden님, 유저님, 동피님 꼭 연락 주세요. 네 자 Do you know why?
1: What was the question?
0: Why is their fur trim attached to the edge of parka hood?
1: So hood 그 모자잖아요.
0: 네.
1: 항상 거기 이게
0: edge에.
1: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해? 털.
0: 그쵸. Fur.
1: Right?
0: 네. 이게 왜 있을까요?
1: 정답.
0: 뭐죠?
1: Because these types of that style, right, with the fur lined on the hood of these types of jackets, it's the same style people in Arctic regions, so let's say like Eskimos, right?
0: Okay, okay.
1: They have park lined hoods. I know why.
0: Uh-huh.
1: 특히 이제 그런 곳에는요, 네네. a lot of snow, especially sideways, 바람도 세고 하니까 그쵸. the fur catches the snow. 이게 필터링이 역할되는
0: 네.
1: 그래서 얼굴에 다 안 가고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잡아줘요. It 네. catches the snow.
0: Catches the snow.
1: Yes.
0: 오늘 거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들인데. There's two critical thermodynamic reasons.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Arctic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의 know-how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In freezing high wind conditions, direct wind exposure instantly strips away skin moisture and core heat. 근데요. 이 후드의 그 테두리에 털이 있잖아요. 이게 강풍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요. 마이크로 터뷸런스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1: 그래서 turbulence?
0: 얼굴에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여기 안에서 얼굴에 머무른다.
1: Okay.
0: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Preventing frost formation and frostbite. 라고 합니다. 두 번째 okay. 이유가 So standard synthetic fabrics absorb that moisture forming solid ice crust that pressed against your skin and cause frostbite. 근데 반면 천연 털 또는 이제 고성능 인조 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분을 튕겨내어서 결빙을 막아주고 눈발이나 눈이나 얼굴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physically 물리적으로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있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fur.
1: Yeah.
0: 도시 안에서는요. 큰 의미는 없어요.
1: 저도 사실 때요. 네네. I take off the fur line because you know you could 똑딱이 it off.
0: 네네네.
1: 똑딱이 it off. 이게 무슨 말이지? They have buttons that you know that attach 네. the fur line to the hood. So you could just take it off.
0: 근데
1: 제, 너무 입에 들어가서 뺏 네. 빼요 항상.
0: 근데 제가 너무 그 궁금했던 게요. Like you're from the U.S. 살다 오셨잖아요.
1: 네.
0: 근데 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항상 올 때 겨울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1: Yes.
0: 왜 이렇게 장비들이 좋아?
1: 원인 장비
0: 그 파카라던가 네. 패딩 있잖아요. 거의 북극 등산하시는 분들이 입는 장비를 입으니까 그렇게까지 왜 입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 그렇죠. You know, it could get, I guess the style here in Korea. 우리 왜냐면 우리 네. 한국은 이게 그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0: 아, 장비 중요하죠.
1: 장비발이잖아요, 저희. Right? So 뭐 딱 그냥 도시에 돌아다닌 사람인데 네. 누가 보면 이 히말라야 지금 올라갈 지금 준비가 돼 있어.
0: 그러니까요. Right? 그 간단한 등산도요. 장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네. 네, 한 몇백만 원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1: 너무 죄송한데, 문철주님. 네.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설명했는데요. 네. 지금 너튜브 댓글로는요. 지금 빨리 마치려고 지금 난립니다. 네. 자, 좀 스크롤링 해야 돼요.
0: 네.
1: 네. 우리 스크롤링 해야 됩니다.
0: 닥터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Did you know 문제가 유연하면 재미가 없음. 이 재미도요 초성으로 다셨어요. 지읒 미음 다 보입니다 그냥. 네, 뭔지 알아요.
1: 네. 네.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네. 진희님이 지난 겨울 아니 올 초에 했던 내용 되씹기라고 하는데 네, 얼마나 열심히 들었으면 별거 아닌 이걸 다 기억하는 나.
0: 어, 펄 했었어요 제가? 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1: 저는 어제 네.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0: 아, 다행입니다.
1: 네. 네. 네. 우유리 유저님이 Did you know 시간에 그냥 넌센스 퀴즈 하면 안 돼요.
0: 피디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요. 다음에 그 주제를 예전처럼 되돌려 놔야 됩니다.
1: 네. 민수가 옛날에 책으로 유머 책 보던 거 더 재밌을 때요.
0: 아, 우리...
1: 이거 죄송한데 I do apologize to our 네. 문자 요정. 네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0: 이제 수위를요 네. 다시 좀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네,
0: 우리 유저님 은행나무의 효능이나 알려줘요.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유저님의 이 문자를 보고 확 알게 됐어요. 네네.
1: 네, 근데 네. 문자 요정 아시잖아요.

0: You know, right? They do it out of love.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멘트. 네.
1: 아니에요.
0: 왜냐면 저도
2: 이건 알고 있습니다.
0: 저도 네. 똑같이 받아요. 왜냐면 캣에 아 민수 하지마, 노래 하지마, 뭐 뭐지 그 연기 하지마, 기운 척 하지마. 네. 너무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어서 네, 하는 거거든요. 부장이 뭐라고 해? 뭐라고 해 하셨어요? 아 커트해요.
1: 아, 네. 그만하라고.
0: 네, 그만하라고. 자, 문재효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바이바이.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back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N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N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world. BEFM,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3: Hi, I'd like to book a train ticket to Seoul from here.
2: 아, 네, 손님.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 투 서울, 오케이. 부산에서 서울 티켓. 네, 손님. 디스카운트 바코드, please.
3: What? Oh, discount. You need my ticket promotion code on my phone? Okay, let me check. Oh no.
2: 어머나, 손님 놀라셨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디스카운트 노? That's okay.
3: Oh, no.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What should I do?
2: Ah, left. 왼쪽. 아, 왼쪽을 보라고요. Left what?
3: Oh, no. I mean,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Ah, subway left. 왼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아니고요. 그 오른쪽. Right로 가야 지하철이 나와요. Right subway, okay?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Can you help me?
2: 아,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데 그 지하철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Sorry.
3: Oh, isn't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hat on earth am I supposed to do?
2: 얼쑤. 뭔데, 왼쪽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가보겠다 이건가? 아, 진짜 고집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Okay, you can go. Bye bye. Next customer. 오늘 배워볼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
3: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4: Left는 떠나다, 의 뜻을 가진 단어. Leave의 과거형으로 어떤 곳에 물건을 두고 오다, 놓고 오다로 사용됩니다. Left 뒤에 물건과 장소를 붙여서 무엇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4: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3: I left my bag on the bus.
4: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3: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FM 부산 영어 방송.
7: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10: 우리가 부산입니다.
7: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1: It's time.
8: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11: And me, Jesse.
8: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11: Okay.
8: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2: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8: Time is running out.
11: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8: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11: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8: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12: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3: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4: The time is now 9 o'clock.